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은 피리의 풍성한 음색을 만날 수 있는 곡 자진한 잎 골랐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을 지니게 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귀하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당연히 여겼던 것도 새롭게 생각해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도 더 깊이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산책길 화두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22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22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인일사요 행화 소인이라.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규화 무당이요 해당화는 창녀이로다. 사장 이중에 오장 이화 시객이요 홍도 벽도 삼색 또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뭐라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뭐라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셨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객 김수장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다양한 꽃 이름이 나와서 마치 꽃잔치 한판 벌인 화사한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열박 한장단인 편장단의 여러 꽃 이름을 엮어 부른다 해서 우리가 화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는데요. 이 곡의 원래 곡명은 정읍입니다. 백제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긴 역사의 음악인 만큼 시간의 무늬를 간직한 곡인데요. 오늘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경기 12작가의 하나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이 제비가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건 이 곡의 노랫말 중에 판소리 흥보과와 관련된 내용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첫 부분은 춘향가의 긴 사랑과 노랫말인 만첩산중 늙은 범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B. 김준영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폭염 경보에 따른 고지사항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11시 현재 경남 진주 산청 북부 합천 남부 경북 상주 예천 의성 청송 안동 서부 영양 평지 광주의 광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

0: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연됐던 돈의 신이란 창극 무대에 올라서 연기와 연희, 연주를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산재 심청가 중에 골랐습니다. 신봉사가 우여곡절 끝에 황성에 들어왔는데요. 신봉사가 들어가니까 성명을 묻게 되죠. 이내 심황후에게 안내가 되는데요. 드디어 신봉사가 황후가 된 청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둘의 상봉 과정에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 극적인 장면 이번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이난초의 소리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이 말이 지듯마다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자식 심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의 눈을 떠서 청인을 보옵소서.

나도 순창다면 세갈 못디란 소리가 쫙쫙 작거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 허리 난디 석달 안에 건잔치에 먼저 와서 참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도 못하면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명인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피며 보느라고 뜨고

신봉사가 중머리 장단에 맞추어서 그간 지내왔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심황후가 그 말을 듣고는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벗은발로 우르르르 달려들었다 하는 대목 감동적이죠. 또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꿈쩍 하다가 드디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훈김으로 만좌 맹인까지 모두 일시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훈훈해지는 대목이죠. 강산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의 소리였고요.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타악장단의 시원한 음악 들을 수 있는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그의 특징이 바로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장단

꽹과리, 징, 바라 이렇게 세 가지가 편성이 되죠. 또 여기에 태평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박과 3박이 혼합된 여러 장단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오동장단으로 이어진 음악입니다. 별신 듣겠습니다. 김덕수 삼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입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오래가네요. 동해안 별신 굿의 여러 장단을 들을 수 있는 타악 연주 별신 들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2박과 3박이 혼합된 매력적인 장단들이죠.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호동 장단을 이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

0: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곡으로 신주희의 대금 연주, 산사의 풍경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요 며칠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0: 그런데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악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시대별로 좀 주목을 받았던 악기가 있었다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세상에 이제 서양 음악을 공부를

0: 소프라노 리코더라 부르냐, 뭐 알토라 부르냐, 아니면 독일식 운지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악기의 골격, 구조, 소리 내는 방식, 이것은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이렇게 길게 이 같은 포맷으로 악기가 이어지다니.
1: 네.
0: 네.
1: 그냥 수행평가용으로
0: 그렇죠. 시험 봐야 되는.
1: 우습게 알았던 것이
0: 네.
1: 사실은 바로크 시대에
0: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이렇게 길게 이 같은 포맷으로 악기가 이어지다니.
1: 네.
0: 네.
1: 그냥 수행평가용으로
0: 그렇죠. 시험 봐야 되는.
1: 우습게 알았던 것이
0: 네.
1: 사실은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가 리코더였다니
0: 네.
1: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면 그 악기 말고도 있을까요?
0: 네, 이제 바로크 시대에 또 다른 이제 황금기를 보냈었던 악기가 하나 있는데
1: 네.
0: 사실 오늘날 우리가

0: 아. 소리처럼 네네. 현을 이렇게 뜯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세게 치면은 뭐 손도 아프고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잘 나지가 않고 계속 뜯으면서 물리적인 충격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조율도 많이 풀리는 그런 챔발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챔발로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쓰고 뭐 불만 없이 좋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메디치 가문 그 예술을 오랫동안 후원했다고 하는 메디치 가문에
1: 네.
0: 악기 창고를 이제 관리하던 악기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토포리라고 하는 이제 발명가이자 악기 관리자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챔발로라는 악기의 그 작동 방식은 너무 좋아. 건반을 쳐서 현을 뜯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보수의 문제나 이제 계속 현을 뜯으면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면서 혼자 이제 그 악기 창고에서 나름의 이제 연구를

0: 있는데 피아노도 사실 풀네임이 따로 있어요. 사실 피아노 포르테.
1: 피아노 포르테인가요?
0: 네, 그게
1: 예.
0: 그 악기의 원래 이름인데
1: 네.
0: 피아노와 이제 포르테의 결합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제 작게, 포르테라는 건 크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악기 이름이 작고 크게인 것이죠.
1: 그만큼 챔발로와의 그 차이점인 바로 이것이다. 음량
0: 네.
1: 조절을 할수 있는 건반 악기다.
0: 네,
1: 그걸
0: 바로
1: 보여주는
0: 그거죠.
1: 거네요.
0: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 혹은 뭐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피아노라고 줄여가지고 부르는 게 오늘날에 이제 관습이 된 거죠.
1: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0: 그래서 이제 이 악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그
1: 네.
0: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바로크 시대의 어떤 시대 그 당시의 시대를 구현하려는 연주자들의 음악들을 쭉 따라 듣다 보면은 아, 이 악기 소리가 가진 이 특유의 챙챙거리는 약간 금속성의 어떤 성질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이게 뭐별 이게 더 작고 크고 이 안에서 너무 많은 다이나믹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늘 대부분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악기의 성질 자체로 굉장히 충분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이 악기를 실물로 보고 있으면은 조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악기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의 챔발로도 그렇고 오늘날 쓰이는 챔발로도 그렇고 그랜드 피아노는 사실 좀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1: 그렇죠.
0: 까맣고
1: 굉장히
0: 약간
1: 크고,
0: 크고 광택이 있고
1: 그래요.
0: 아무 문이 없고 그냥 로고만
1: 맞아요,
0: 딱
1: 맞아요.
0: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악기인데 챔발로는 굉장히 맥시멀한 악기예요. 막 여기저기 다리 모양도 그냥 받침대일 뿐인데 막 장식이 막 화려하게 그려져
1: 아,
0: 있다거나.
1: 디테일이 다 있군요.
0: 네, 뭐는 이렇게
1: 오.
0: 동그란 것들로 이제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악기는 이렇게 챔발로 뚜껑을 열어서 그 앞, 안쪽 판을 보면은 거기에 막 유화 같은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온갖 뭔가 조각과 회화와 이런 당대의 예술적인 표현들, 시각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공연을 할때 챔발로 하나 무대 위에 딱 있으면은
1: 그
0: 아,
1: 자체로.
0: 아, 멋지다, 다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오브제이기도 했어요.
1: 아니, 그러면 엄청 비쌌겠네요.
0: 상당히 비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장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대 어떤 수공예의 어떤 정점에 이른 아티스트들이 한 것이겠죠.

0: 리듬 반주 이런 것들을 하는 동시에 이제 음악가들에게 잠깐 한 손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 이런 것을 겸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챔발로의 이 매력에 좀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여 피아노가 등장했다가 다시 요즘에
0: 네.
1: 그 현대에 들어서 챔발로가 다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0: 네. 네.
1: 예.
0: 맞아요. 그래서 이 챔발로는 피아노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좀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바로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50년으로 딱 기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요. 18세기 중엽인데 그때 이후로는 한 150년간은 챔발로의 그 역사를 뭐 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음악사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1: 네.
0: 막 사라졌다가 지난 3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이 고음악의 어떤 르네상스였어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너무 고전 낭만만 하는데 그 이전 시대의 음악들을 어떻게 되살려볼 수 없을까 하면서 다시 발굴하고 또 발굴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챔발로가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고 발굴하고 또 발굴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챔발로가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1: 네. 그 바로크 시대의 챔발로와 그 요즘 시대의 그 다시 부활한 챔발로 악기는 또 조금씩 다르겠죠?
0: 조금 더 그 원래 악기

0: 텐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고 네. 이런 약간 어둑어둑한 날씨에 너무 한 번 딱 산뜻하게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음악인데요.
0: 네.
1: 프랑스와 쿠프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의 틱톡촉이라고 하는
0: 네.
1: 이름도 너무 귀엽죠.
0: 그러네요.
1: 정말 이렇게 뭔가 작게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을 이렇게 의성어로 묘사를 한 것인데
0: 네.
1: 정말 듣고 있으면은

0: 했던 또 다른 악기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리코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 리코더 뭐 엄청난 인기였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리코더는 이제

0: 그런가요? 네. 이 리코더가 연주를 이제 누군가 이제 햄릿이 리코더를 들고 길든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리코더 한번 불어봐라.
1: 네.
0: 이것을 한번 연주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손으로 막 구멍을 막고 뭐 숨을 불어 넣으면은 바로 연주가 되는 거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 분다고 하는 거죠. 아,
1: 네.
0: 나 리코더 같은 거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햄릿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작은 악기 하나 못 다루면서 나 그냥 손으로 막 구멍을 막고 뭐 숨을 불어 넣으면은 바로 연주가 되는 거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 분다고 하는 거죠. 아,
1: 네.
0: 나 리코더 같은 거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햄릿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작은 악기 하나 못 다루면서 나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루려는 사람에게 이제 일침을 놓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딱 리코더가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로 한번 쓰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1: 근데 지금

0: 맞아.
1: 그렇죠. 리코더로 유명한 현대 연주자 연주팀 있을까요?
0: 저희가 방금 들었었던 팀이 이제 로열 윈드 뮤직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로열한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말 리코더로만 모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팀이고 암스테르담에 기반한 팀인데 이 팀이 정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을 다 데리고 정말 특별한 앙상블 공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다 악보 외워서 정말 리코더로만 모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팀이고 암스테르담에 기반한 팀인데 이 팀이 정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을 다 데리고 정말 특별한 앙상블 공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다 악보 외워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아주 작은 리코더부터 엄청 큰 리코더, 막 2m 막 이렇게 되는
1: 그런 리코더도
0: 그런
1: 있습니까?
0: 리코더까지도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휘자 없이

여름이군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아, 이제 진짜 한여름이구나. 해가 이제 쨍쨍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동시에 느껴져요. 6642님께서 비 내리다 그치다 반복되는 날씨, 도시 매미는 한 톤 높은 울음소리, 또 한 톤 낮은 시골 매미의 조용하고 시적인 소리, 그 시골 매미의 억세지 않은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매미가 우는 게 그 수컷이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구애하는 그런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다 반복되는 날씨, 도시 매미는 한 톤 높은 울음소리, 또 한 톤 낮은 시골 매미의 조용하고 시적인 소리, 그 시골 매미의 억세지 않은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매미가 우는 게 그 수컷이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구애하는 그런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량하게 들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씩씩하다 우렁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나무는 너무 올고다 큰 바람에 금방 부러지지만 풀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일어나십시오. 버티세요. 부러지지 말고. 드라마 모범 택시 대사. 아버지의 등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듯 단단하고 꼿꼿한 대나무 같았다.

그래도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식들 키우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하신다. 아버지가 특히 더 힘들었던 건 그 대나무 같은 기질 때문이 아니었을까?

답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던 내 젊은 날의 빈칸 앞에서 혹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던 지친 하루의 끝에서 문득 마주친 그 대사 한 줄에 마음이 덜컥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하죠. 수많은 드라마 속

0: 저 사이다 먹기 딱 좋은 날씨네.
1: 2242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재구의 노래 사이다 듣고 오셨어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활기차고 신나게 2부의 문을 열어봤어요. 아비오의 연주로 덩덕쿵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으로는 바로 수요일 2부 시간에는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만나볼 거예요.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을 박동진

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조금 전에 감돌아든다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아, 소리만 들어도 좀 시원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시원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즐겨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그 여름에 얼음 가득 채운 커피 한 잔 들이켜면 가슴 속 저 깊은 곳까지 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지쳤던 정신이 반짝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원함에 너무 자주 기대다 보면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수룡음 전해드렸는데요. 6642님 계신 곳은 비가 내리나 봐요. 비 내리는 궂은 날 흘러오는 우리 음악. 생황 소리에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 들으시면서 쉼을 좀 충분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인설님께서는 저는 습관적으로 카페인 섭취하는데 물 더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 그러면 잠이 좀 안 깬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침은 괜찮은데 오후 들어서 저녁 무렵 돼서는 이제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숙면에 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오후 무렵부터는 물 충분히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 시각쯤이면 이제 점심 드시고 살짝 출출하고 간식 먹고 싶은 간식 생각이 나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물 딱 챙겨놓고 떡 한 조각 간식으로 먹으면 이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절대가인의 노래로 떡 먹고 엿 먹고 전해드립니다.

0: 엿도 먹어야 겄구나. 우리 모두 같이 먹으러 가세.
1: 허야 허야 디야 허야 허야 디야 허야 디야 허야 디야 허야 디야.

들이 시신을 욕보이지 못하게 우물을 덮은 뒤 젖먹이 어린 아도를 품에 안고 단단히 갑옷을 묶어 졸라매는데요. 한 손에는 긴 창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보검을 빼든 채 50만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뛰어듭니다. 적장 여광을 단칼에 베어넘기고 장합과 겨루다 말이 함정에 빠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어린 주인을 보호하는 장수의 기계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함정 속에서 뻗어나온 맑은 검광에 적들이 놀라 도망치는데요. 이 순간을 맞이하지만 어린 주인을 보호하는 장수의 기계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함정 속에서 뻗어나온 맑은 검광에 적들이 놀라 도망치는데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여름날 번개 치듯 적진을 누비는 조자룡.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치고 생문으로 들어가 사문으로 솟구쳐 나오니 조조의 명장 수십 명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언덕 위에서 이 모습을

그리고 겹겹의 포위망을 뚫어낸 자룡은 장판교에서 기다리던 장비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유비 선생이 쉬고 있는 나무 아래에 다다라 땅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가슴 속 갑옷을 풀어헤치니 다행히 어린 아두는 무서운 전쟁터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두 손으로 아두를 받아든 유비 선생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아기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습니다. 너 같은 유아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일원대장을 잃을 뻔하였구나. 자신은 그 자리에서 아기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습니다. 너 같은 유아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일원대장을 잃을 뻔하였구나. 자신의 목숨보다 장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준 주군의 눈물겨운 진심에 자룡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간과 뇌가 땅에 떨어져도 이 은혜를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끌어더니 앞가슴에다가 아두를 품고 갑옷을 다시 입은 후에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장창을 휘두르고 한 손에다 칼을 쥐게 들고 한 곳은 낭도가니 기론이 대장이 기론을 막으니 초공이 부장 한 명이라 장으로 질러 죽인 후에 또 한 곳 낭도가니 기론 대장이 기론을 막으니 기론 장갑이로구나 자력이 흑과 동보소 사마벌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길로 달 하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안창고 던지만 함정에 떨어졌네 하늘이 무심해요 함정에 빠졌으니 어찌 보면 하겠느냐 장갑에 거도 홍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할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합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감기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 죽여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인디 손권이 지금 마카에서 아주 장수 노릇을 하는디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짜곰짜곰 다시면서 그 참 범 같은 장수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그때여 조자룡은 마도를 풍이다 풍.

사람이 말이 뚝 떨어지고 제가 본 뜻하면은 예장은 말이 뚝 떨어질 자 백수고리 공차득으로 까비 발이 잡던 은양도 걸 빼던 요즘 날 번개쳤던 행행거여 다닐 적어군사 이 머리엔든 춥보다 이겨구이니 피글로 쓰네 되고 죽음이 태산이로구나 근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죽였구나 대진을 벗어나 전포를 살펴보니 피글로 가두구나 양자인이 쫓아오니 하나는 장을 들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양자인이 쫓아온다 자존인 달란 장으로 총진을 찔러 죽인 후에 말을 아서서 달어날 때 종신이 그동 무소 저의 형이 죽었더니 분기가 탄 전의 장을 들고서 쫓아온다 자존인 달란 장으로 종신이 창을 맞고 우수를 번쩍 들어 종신을 때려놓니 종신이 어깨 머리가 두 쪽 아기 다는구나 장판교로 도망할지

신만 대군을 걸어가지고 자종을 쫓는구나. 자종이 대호가여 그 장판교 선널 쟁비는 나를 구하라. 쟁비가 하는 말이 장군은 먼저 가시오. 추병은 내가 막으려든.

되는구나. 자존예가 하는 말이 미부인이 좌편다리 창을 맞으시고 말을 다시라고 아무리

가보서 끌고 보니 공자는 잠이 들어 깨지를 아니한다. 자료이니 대그하야 쌍수로 얻들어 현덕 끄드려놓으니 현덕에 가가 누봐도 땅에다 내던지며 하는 말이 똑같은 유아로서 한발 뜨면 나의지론 대장을 손상을 받 그였구나. 차주인이가 급히 받고

단기 필마로 적진을 뚫고 어린 주인을 구출해내는 조자룡의 용맹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목이에요. 백송골이 꿩 차듯 여름날 번개 치듯 적진을 두비는 빠르고 역동적인 사설과 잦은몰이 장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긴박한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자룡이 건넨 아두를 오히려 땅에 던지면서 장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유비의 모습은요. 위나라 조조의 냉혹함과는 대비가 되는 촉나라의 따뜻한 인의와 주종 간의 끈끈한 유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는 인물들의 뜨거운 의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호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을 국창 박동진 명창의 시원하고 호방한 소리 김동준 명고의 단단한 북장단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프리의 연주로 대취타 전해드리죠.

이번 주부터 아이들 여름방학 들어가는 학교 많죠. 방학이 오면 아이들은 참 신나지만 매일 출근길에 나서는 부모님들은요, 마음 한구석이 괜히 바빠지고 걱정도 앞서는데요. 다행히 돌봄 교실이 많이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보육이나 끼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이들 여름방학 들어가는 학교 많죠. 방학이 오면 아이들은 참 신나지만 매일 출근길에 나서는 부모님들은요, 마음 한구석이 괜히 바빠지고 걱정도 앞서는데요. 다행히 돌봄 교실이 많이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보육이나 끼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 맡길 곳 찾아서 동분서주하던 부모님들의 어깨가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 콘서트 기린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공명은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1: 네. 윤혜성 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약초를 캐셨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험한 산속을 헤매면서 약초를 캐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0: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뭐 아버지께서 약초를 캐서 가지고 오면 그 결과물만 보고 뭐 우아하거나 애기하거나 뭐 이랬다면
1: 그러거나 아니면 나 그냥 뭘 또 갖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나 없나.
0: 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결과만 봤는데 그 과정에서 여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이제 나중에 느껴지는 거죠.
1: 세상에.
0: 1125님 어릴 때는 김치, 야채 이런 거 안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김치하고 야채가 좋아지네요.
1: 오.
0: 그 맛을 알게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속에 부담도 없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0: 응원의 선물로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 이렇게 드리시면서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네.
1: 9172님께서 어릴 때 나물 맛을 몰랐는데 지금은 몸에 좋은 나물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0: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1: 6419님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집이 반지하라 가난한 것도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식당 일 다니시는 거 하셨는데 그러게요.
0: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1: 6419님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집이 반지하라 가난한 것도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식당 일 다니시는 것도 창피했던 지난 날들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가족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엄마 반찬을 얻어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취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보내주셨었는데
1: 어머니들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서 그죠. 적당히가 없죠. 최대한
0: 많이
1: 풍족하게 에이. 우리 자식이 굶을까봐.
0: 아이고.
1: 네, 그 사랑인데 어릴 때 이제 모르고 아 그만 좀 보내. 라든지 너무 많아. 맨날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랬었어. 이렇게 투덜거릴 아이고. 그 어린 시절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저도 죄송하고요.
0: 네.
1: 꽈배기님께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고고고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시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에구고고 하시고 저도 에구고고 하고 있고 모두가 에브리바디 에구고고 하고 계시다고.
0: 네.
1: 예.
0: 저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죠.
1: 네, 그렇죠.
0: 네, 에구고고.
1: 아가가가가. 예, 에구구구는 굉장히 귀여운데
0: 왜 이렇게 이게 나올까요?
1: 현실은 이제 아가가 아구 죽었다.
0: 참 신기합니다. 6814님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월급 때마다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돈 벌기 참 힘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 힘들어요.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0: 사장님이 돼도 힘들고
1: 사업을 해도 힘들고 직장을 다녀도 힘들고
0: 아휴, 진짜
1: 다 힘들어요. 진짜
0: 쉬운 게 없습니다.
1: 에.
0: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또 네.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 괜한 걱정을
1: 괜하지 않죠.
0: 하게 됩니다.
1: 걱정하게 됩니다.
0: 네.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1: 네. 네. 우리네 현실이죠. 어차피 물려줘도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됩니다.
0: 그래서 물려줄 게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우리가 또 너무 엄마 편만 들면은 또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아버지들도 또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아유 정말 나의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그 대서사 드라마죠.
0: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1: 맞아, 맞아.
0: 자식과
1: 가족을 위해서
0: 생각하면서 막 참고. 진짜 더럽지만 내가 참는다. 맨날 사표 이 안에다 안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면서 이걸 내 하다가 아니야 또 가족을 위해서 참고
1: 오늘
0: 아버지들의 세상. 그것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1: 뭐 힘든 일 있어요?
0: 아 저는 안 돼요.
1: 아 그래요? 감정이입이 제대로
0: 저는 된다. 아버님들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죠.
1: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0: 예, 그 시대 때 아버지들은 우리가 겪은 고충과 또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0: 얼추 마무리 됐죠? 잘했어, 잘했어.
1: 넘어가, 넘어가. 4741님께서 저는 직장인인데요. 이제야 공부하는 재미가 좀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재미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근데 그때 돌아가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는 별 재미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돌아가면 그럴 것 같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공부가 재밌어지는 때.
1: 나에게 필요성을 절실히 맞아요. 느꼈을 때 그게 재밌지.
0: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누가 시켜가지고 막 상사님이 시켜서 막 이거 공부해 와. 얼마나 하기 싫은데.
1: 네, 맞아. 아무튼 재미. 있게
0: 각자 공부가 재밌어지는 때
1: 나에게 필요성을 절실히 맞아요. 느꼈을 때 그게 재밌지.
0: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누가 시켜가지고 막 상사님이 시켜서 막 이거 공부해 와. 얼마나 하기 싫은데.
1: 네, 맞아. 아무튼 재미 있게 꾸준하게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가 진짜 찐 재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보내주세요.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겠고요.
1: 네.
0: 이번에는 김대성님의 신청곡으로 김소희의 소리 춘향가중 농부가 듣겠습니다. 두리둥 둥둥 둥

상사디요. 돋는 달 드는 해를

누구를 상사디요.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슬프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꽤갱매께 룰룰룰 상사디 어구구구 상사디요. 룰룰룰 상사디 돌

0: 머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3: 파투의 상사들이야.

0: 서 구단이에요.
1: 아, 신진서 구단이구나.
0: 그래요.
1: 저 혀가 이상한가 봐요. 자꾸 발음이 그래가지고.
0: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어제 짬뽕을 잘못 먹었나 봐요.
1: 그러셨구나. 알겠어요. 신진서 구단은 10년 전 알파고 등장 이후 발전한 AI를 상대로

0: AI와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1: 카타고.
0: 카타고와 네. 함께 최종국을 네. 펼쳤는데 신진수 구단, 신진서 구단의 그 어떤 전략이랄까요?
1: 네.
0: 마인드. 이게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진짜.
0: 어떤 걸 모방한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국을 펼친 겁니다.
1: 야, 이분은 진짜 젊고 아직도 그러신데
0: 네.
1: 전 세계 1위잖아요 지금.
0: 그러니까요.
1: 네.
0: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걸까요?
1: 중국 선수들이 쫙 있어도 네. 못해본대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원래 중국이 강대국인데.
1: 아, 맞아요.
0: 신진서 대단합니다. 구단 너무 대단하고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자, 바투이 상사대 오늘 수요인 2부는요. 대한민국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는데
0: 네.
1: 아, 이름도 오늘 나오실 분이 별입니다. 별.
0: 그렇습니다. 이미 스타가 될 준비를 마친 수리꾼 신한별 씨가 오늘 날 좀 보소 끼 좀 보소 끼룩끼룩의 주인공입니다.
1: 네.
0: 자, 멋진 국악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끼룩끼룩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1: 네.
0: 자, 멋진 국악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끼룩끼룩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오늘 신한별 씨와 함께 하시면 또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마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따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한국 외교관 전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외교부 퇴직자부터 재외공관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최대

0: 설치하는 거 맞아요. 두렵다고 맞아요. 좀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1: 그래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 달려 네네네네. 있는 부분에 일부러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막
0: 네.
1: 그러잖아요.
0: 네네네 맞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맞아요. 무섭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완전 봉쇄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다 아시죠? 정답은 3번.
0: 해킹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2번 곱창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곱창 진짜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우리 담당 PD도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0: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여성분들 특히
1: 조심하십시오. 드지 마세요.
0: 왜 이렇게 명령조예요?
1: 귀한 몸이니까. 아.
0: 내가 다 설레네요. 내가 다 설레.
1: 아, 그러고 너무 알았어요.
0: 아, 안 먹을게요. 약간 이렇게 되네요.
1: 아무거나 드지 마세요.
0: 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1: 지금 문자로도 다 이이이 네. 팔님도 그렇고 너무 곱창을 좋아하는데 줄여봐야겠어요 하시네요. 8878님도 그럼 막창은 괜찮은가요? 그러게 막창. 근데 막창도 안 되지 않을까요?
0: 비슷한
1: 같은 내장류고 또 그 기름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게, 많잖아요.
0: 그게 문제죠.
1: 예, 막창이든 곱창이든.
0: 그렇죠. 네. 저 선물 드려도 될까요?
1: 드시지 마세요. 8878님 귀한 몸이니까요.
0: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1: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0: 선물도 한번 드려보세요.
1: 유산균 3419님께 드리겠습니다.
0: 귀한 몸이니까요.
1: 귀한 몸이니까요.
0: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1: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0: 선물도 한번 드려보세요.
1: 유산균 3419님께 드리겠습니다.
0: 귀한 몸이니까요.
1: 축하드립니다. 유산균으로 네. 챙기시고요.
0: 곱창은 드시지 마시고 유산균만 드세요. 삼살구님. 귀한 몸이니까요. 자, 1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1: 자, 2부에서는 정말 네. 또 멋진 소리꾼, 멋진 활동하고 있는 신한별 씨가 출연합니다. 라이브 네. 있고요. 재밌는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지금 이제 저희들 1부 끝곡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음악을 좀 선곡하거든요.
1: 네. 네. 근데 6, 7월 흐린 날이잖아요. 아, 예. 목소리가 전병훈 씨네요.
0: 오우, 네. 좋겠습니다,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
1: 아니요. 연애 전선에 좀 맑은 날이 있기를 바라는 네네네. 형들의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0: 아, 진짜 너무 걱정돼.
1: 아, 좀 맑은 날.
0: 아, 공부도 오기래. 좀 그만하고.
1: 제자 너무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0: 나중에 헛헛할까봐.

0: 해마다 여름이면 펼쳐지는 국립극장의 한국음악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이번 주까지지?
1: 그렇지. 25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다양한 한국음악의 모색과 도전을 만나볼 수가 있지.
0: 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도 25일까지 아닌가?
1: 맞아. 28년 만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됐고 아시아 최초로

0: 그렇게
1: 하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십시오.
1: 예. 네. 네. 네, 피곤해요.
0: 예? 네?
1: 피곤해요. 왜요? 만드느라고.
0: 헉, 세상에. 그럼 쉬세요.
1: 그랬더니 상호 씨가 그러더라고. 밤새. 밤새. 고생이 많지가 아니라 아이 밤새 이래요.
0: 너만 힘드냐? 막 이랬죠. 너만 힘들어?
1: 감사하죠.
0: 네.
1: 자, 이제 또 앞으로 우리 K컬처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또 이끌어갈 멋진 신진 예술가죠. 신한별 씨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생이 많지가 아니라 아이 밤새 이래요.
0: 너만 힘드냐? 막 이랬죠. 너만 힘들어?
1: 감사하죠.
0: 네.
1: 자, 이제 또 앞으로 우리 K컬처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또 이끌어갈 멋진 신진 예술가죠. 신한별 씨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0: 작품을 무대에 올리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0: 1인극 판소리 1인극 기적을 삼킨 소녀. 네. 또 무해한 것들의 죽음?
1: 네, 맞습니다.
0: 요거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 작품인가요?
1: 일단은 판소리 동화 무해한 것들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년이죠. 경북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목줄에 묶여서 죽은 강아지가 있는 그런 불에 맞아요. 타서 죽은 기사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인간에 의해서 희생되는 존재는 가장 이렇게 무해하고 작은 존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기억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해한 것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네.

0: 그러면 판소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판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근데 네. 사실 되게 늦은 편이잖아요.
2: 그렇죠. 다른 늦고, 사람들에 네. 비하면
0: 늦고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래 동요를 계속 해 왔고요.
0: 원래요?
1: 네. 네. 이제 어머니께서 동요 지도사셔 가지고

0: 할줄 아는 상황에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가 나한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저는 그 판소리를 중심으로 두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도 여전히 더 훈련을 해야겠지만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여가지고 더 사실 즐거움을 그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별 씨의 인생에 마음속에 판소리라는 기둥이 떡 하고 큰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는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1: 그쵸. 아무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마음이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0: 그런
1: 왜냐면,
0: 순간이
1: 네.
0: 있죠.
1: 엉덩이를 딱 붙이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야 되는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저는 소리를 하는 거,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노래를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어서,
0: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1: 뭐 엉덩이 좀 땀띠 좀 나고 그랬던 게 힘들었을 수도
2: 아니, 근데
1: 있고요.
2: 그만둘 뻔한 계기가 있습니까?
1: 아, 네. 뭐 계기가 있었긴 했죠. 네. 사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그큰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0: 무슨 수술이요?
1: 그 이제 선천적으로 좀뇌 쪽에 문제가 좀 있었어 가지고
0: 오잉?
1: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0: 네.
1: 근데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처음이라.
0: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근데
0: 네.
1: 그 이제 판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압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신을 써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다른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0: 진짜요?
1: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마 원인은 그것 때문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가 살아가는 게더

0: 삶이 약간 선물처럼 느껴지겠네요.
1: 어, 네. 저는 그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0: 네. 어, 앞으로 뭘 하고 싶다가 더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출부?
1: 어, 네.
0: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1: 연출도
0: 이 네. 연출부 활동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 보니까 어디 뭐 어떤 작품들을 좀 하셨죠?
1: 제가 작년에 최백호 선생님이랑 박승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여우락 페스티벌에 이제 연출부에 같이 선생님 도와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수상음악 프로젝트의 웨이브라는 공연의 연출부에도 있었고
2: 네.
1: 또 이제 소리극 조선 9급 공무원 만세 소리꾼 김경배 연출부 이렇게 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2: 그 말고도 이제 방탄 철가방 네. 노원 별산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연출부의 이력이 있는데 이게 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0: 연출부 활동한다는 것은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1: 사실 이제 제가 극작 뭐 작창 작곡 이런
0: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1: 사실 이제 제가 극작 뭐 작창 작곡 이런 그리고 실연 배우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이 무대를 진짜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가의 어떤 그 직업이 위치가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2: 그럼요.
1: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정말 정답이 없는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2: 네.
1: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이 일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사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요 세 가지.
1: 거기서 연출 배우기는 물론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2: 맞아요.
1: 얻어지는
2: 네.
1: 체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확실히 그런 것들이 창작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시죠?
2: 엄청 됩니다. 왜냐면 네.

0: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그 흰이라는 그 흰이라는 책인데
1: 네.
0: 그 네,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1: 네, 네, 한강 작가님. 작가님의
0: 네. 그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네. 이야기여서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1: 아무래도 책이 또 창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0: 그렇죠. 이게 경험이 달라지는 거더라서 책으로 통해서.
1: 맞아요. 시각이 달라지고
0: 네, 맞아요. 그리고
1: 생각이
0: 네.
1: 달라지고 접근이 달라지고
0: 맞습니다.
1: 결과물이 달라지고 멋지시네요.
2: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전통판 소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2: 어떤 소리 들려주십니까?
0: 심창가 중에 중타령을 한번 불러보려고
1: 합니다. 언머리요?
0: 맞습니다.
1: 네.
2: 이걸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중타령이 사실 이제 제가 기적을 삼킨 소녀에서 중이라는 그러니까 그 스님의 역할을 조금 캐릭터를 좀 더 부여를 했었어요. 뭔가 사건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의 어떤 중심 인물로서 스님을 설정을 했던지라 이 중타령이 그대로 녹여졌었거든요.
1: 네. 그래서 원작에서도 사실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심청전.
0: 네, 그래서 한번 중타령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1: 단가처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작품 내에서는?
0: 작품 내에서 사실 그 작품 안에서는
1: 네.
0: 그 심청이를 희생되게 만드는 어떤 조금 더 악역으로서 네, 네. 드러나서 네 그렇게 드러납니다.
1: 사실 심청가에도 그게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셨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약간 전통판 소리 중타령과 이 작품 안에서 중타령은 약간 뭐가 또 차이가 있나요?
0: 그대로 근데 작품 안에서 그대로 네. 녹여냈었기
1: 뭔가
0: 때문에
1: 뭔가 시김새 뭔가 더 이런 거 없어요?
0: 그대로
1: 차이가 있나요?
0: 그대로 근데 작품 안에서 그대로 네. 녹여냈었기
1: 뭔가
0: 때문에
1: 뭔가 시김새 뭔가 더 이런 거 없어요?
0: 그대로 녹여냈었어.
1: 아, 그래요.
2: 한국말을 잘 서툴러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1: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심청가 중에 중타령을 그대로
2: 네.
1: 그대로 가져와서 또 다른 해석을 넣었다고 합니다.
2: 네.
1: 자, 신한별 씨의 또

이라. 정사는 함함하고 서론이 도다오느니 세경을 빚긴 길로 인도 한 곳을 올라간다. 저중에 호사보소 굴가쓰고 장삼입고 백팔염주 모

속서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소리 다는 곳 찾아가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벌에 봉도 빠져 어부어부 거기에 죽게가 태웠구나. 저중이 급한 마음 저중이 급한 마음 골갈장삼 홀을 벗어 대는 대로 내던지고 고두노비 바지깔에 저절 말아 자매입니다 보치고 무루의 백록 격으로 징검 징검 거려 들어가 신봉사 곧두를 상

0: 감사합니다.
1: 팬분들이 되게 많네요.
0: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알아갈 수 있어서 네. 저 너무 행복해요.
2: 다 숨어있던 팬들 수면 네. 위로 드러났어요.
1: 저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라는 또 그 문자가 있는데요.
0: 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아지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1: 그냥 저는 혼자 추측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안 좋아질까봐 피치를 너무 높이지 않고 살짝 낮추거나 중음이랄지 중저음으로 아예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발달된 게 아닐까? 혼자 추정을 했습니다.
0: 사실 이제 이게 아비올라가잖아요. 고음을 많이 지르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무리가 가기는 하더라고요.
1: 당연하죠.
0: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네. 고등학교 때 시절은 더 훈련량이 많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제가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더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사실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 저만에 맞는 청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0: 네.
2: 생존을 위해서.
0: 맞습니다.
2: 그러면서도 노래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0: 생존 소리꾼이네요.
2: 그러니까요.
1: 노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저는 사실 힘들죠. 힘들고 그치만 너무 즐겁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고. 네.
1: 지금 또 뭐 준비하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제가 8월에 신진국악 실험 무대 이번에도 선정이 되어서
2: 네.
0: 이번에는 저희 퓨전국악팀 하늘이랑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하늘이라면은 네. 밴드인가요?
0: 네, 국악. 네, 네. 이번에는 근데 아까 국악인가요는 이제 드럼 그리고 기타로 이루어진 팀이면 이번에는 국악기로만 이루어진 팀이에요.
1: 아, 밴드 팀이 있고 국악 팀이 있군요.
0: 맞습니다.
2: 창단한 네. 지 얼마 안 됐죠?
0: 맞습니다. 올해 네. 창단한 팀입니다.
1: 오, 어떻게 네. 알았어요?
2: 대본에 있어요. 잘 좀 보세요.
1: 나는 어떻게 이게 다 알지? 그래.
2: 야, 그러면 언제예요?
0: 그 날짜가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2: 네.
0: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마 티켓이 오픈되는 걸로
2: 내일?
0: 알고 있습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 네, 이번 주 안으로.
2: 하여간 이번 주 안에 8월 네. 29일 공연 어디서 한다고요?
0: 광무대.
2: 광무대에서
0: 합니다.
2: 합니다.
0: 네.
2: 저 동대문 쪽에 있는
0: 맞습니다.
2: 광무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창작자로서 뭐 계획 같은 혹은 목표라고 할까요?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저는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2: 아, 네네네.
0: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판소리를 중심으로
2: 네.
0: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2: 행복해 보여요.
0: 네, 왜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동시대성을 찾아가는
2: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2: 맞아요.
0: 뭔가 그 세상에 뭔가 잊혀지고 있는 그런 다정함 을 계속 뭔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는 그런 좀 소리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 그게 이 시대의 예술가가 있는 존재 이유일 수도 있고요. 11월 달에도 창작 소리극 진진과 푸른 이끼용.
0: 아, 네 맞습니다.
2: 작품 또 올라가죠.
0: 네, 김포아트홀에서 네. 진진과 푸른 이끼용이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2: 네.
0: 이것도 이제 김포 대명왕의 용바의 설화를 바탕으로.

0: 신한별의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자, 신한별 씨 같은 이런 멋진 예술가가 또 많아지고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참 우리 K컬처 전통음악도 한자리 크게 위상을 떨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0: 네. 자,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넬벼우. 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분꽃처럼 오늘도 오후 4시에 어김없이 찾아온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도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서도민요 건드렁타령 보내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서도민요 건드렁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분꽃이 시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데요. 오후 4시가 되면 바로 피는 꽃. 이게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그때쯤 됐군, 때가 되었군 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닭 울음소리,

아쟁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1979년 녹음 버전이었습니다. 이 박대성 명인의 아쟁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여름 전주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 각국의 음악을

0: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LP 음반으로 거의 대체가 돼 있던 그 시절이에요.
1: 이때의 LP들이 저도 이제 그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특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중고 LP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극장에 선생님 네. 간판 보면 다 직접 그린 간판이잖아요. 선생님.
0: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극장마다 그 화가들이 예, 예, 있어서 예. 간판 전문으로 그리는 분들이 계셨죠.
1: 예. LP 표지도 약간 그런 느낌의 그 표지들이
0: 예,
1: 많던데요.
0: LP들이 예, 지금 보면 뭐 조금 예스럽죠. 예.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디자인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앨범의 재킷에 보면 영화 스틸들이 많이 들어가요.
1: 아.
0: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영화의 그 한 아. 장면 스틸들을 이렇게 앨범으로 또 장식을 해놔서 그 당시에 영화나 또 창극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일반 대중들도 그 재킷만 봐도 알 수 있게
0: 그렇죠.
1: 뭐 네. 예를 들면 그 광한루에서 춘향 이몽룡이 그 서로 이렇게 부채를 피고 한 곳을 보고 있는 장면이나 그네 뛰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
0: 사랑가를 암시하는 예. 두 그 원앙금침 앞에서 예.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죠.
1: 이게 그 창극의 형식으로 발매되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림의 어떤 그 상징성처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표. 네. 그 전에 판소리의 상황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선생님.
0: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제 시대 1930년대 이후에 예. 뭐 개화기.

0: 겪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 그다음에 한국전쟁, 그다음에 전후복구 이 기간이 적어도 45년부터 65년까지라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원로 명창들이나 소리하시는 분들 다 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인들이 이제 소리를 하는데 그 신인들은 새로운 당시에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전통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네. 창극 같은 것을 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전통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전통음악 판소리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0: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1: 예.
0: 그때 그 당시에 이 소리를 하셨던 어른들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들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눠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들을 음반이나 내용들이 그때
1: 예.
0: 그 당시에 복구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선생님.
1: 그 당시에 판소리가 유통되고
0: 예.
1: 공연되던 그 상황을 그래도 충실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담아놓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원로 요즘 말하면 이제 문화재 지정되신 분들도 참여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또 가장 한참 인기가 있는 젊은 신인들 있잖아요.
0: 약간 그 조선시대로 보면 신진사대부 느낌인가요, 지금?
1: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떠오르는 태양들이죠.
0: 예.
1: 그런 소리꾼들을 쭉 모아가지고 주역을 맡겼어요. 원로들이 주역을 맡은 게 아니라
0: 네네네.
1: 신인들에게 주역을 맡겼다. 신인들 있잖아요.
0: 약간 그 조선시대로 보면 신진사대부 느낌인가요, 지금?
1: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떠오르는 태양들이죠.
0: 예.
1: 그런 소리꾼들을 쭉 모아가지고 주역을 맡겼어요. 원로들이 주역을 맡은 게 아니라
0: 네네네.
1: 신인들에게 주역을 맡겼다는 것이 아주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에요.
0: 그렇네요.
1: 예.
0: 보통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박봉선 명창의
1: 예.
0: 소리를 준비해
1: 아마
0: 오셨습니다. 낯섭니다.
1: 처음 들어본 분들, 이 이름도 처음 들어본 분들이
0: 예.
1: 들어 있을 텐데, 예, 박봉선 명창은 1934년생. 우리 장영찬 명창 소리를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0: 예.
1: 장영찬 명창이 4살 위예요.
0: 30년생이시군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0: 예.
1: 34년생인데 박봉선

0: 옛날 말이 남아 있고 예. 뒤에는 현대말로 바꾸었어요. 재미나요, 아주.
1: 뜻 정자 이별 별자를 어이허여 내었든고 뜻 정자를 내었거든 이별 별자를 내지를 말거라 이 두 글자 내던 사람은 날로 두고 지었던가.

0: 어떻게 표현을 할 때 사람이 슬픈 감정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슬픔도 별별 슬픔이 다 있죠.
1: 그렇죠. 예.
0: 부모를 이별했을 때의 슬픔도 있고 애인을 이별할 때의 슬픔도 있고
1: 네.
0: 친구와 작별했을 때의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그 다양한 것을 그냥 슬픔이라고 그냥 하나만 한 단어로 표현해버리면 그 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슨 단어 무슨 단어를 이렇게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 풀이를 가지고 글자를 풀어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뜻 정자 이별 별자 그 정이라는 글자와 별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상기시켜주면서
1: 네, 네, 네.
0: 이런 글자가 없었으면 이별이란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그럼 안 헤어졌을 건데 하는 좀 억지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1: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0: 네, 정서의 표현이에요.
1: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도 그래서 이 두 글자 내던 사람 날로 두고 지었던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또는 날로 나와 백년 원수로
1: 저는 이렇게. 그걸 훨씬 좋아합니다. 이 두 글자 낸 사람 날과

0: 여기라
1: 여기까지가
0: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1: 이미 제가 그 노랫말 소개할 때 저의 무지가 드러났네요. 그 뒤에까지 읽었어야 되네요. 예.
0: 그다음에 이제 하시더니 거문고에 올렸다니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게 동초 선생이 이렇게 그 목적어를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원래 정경열제는 이제 이렇게 문장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건데 네. 동초 선생이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미는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창하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이거 19절이에요. 오. 한창 가성열이에요.
1: 예.
0: 오원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시는 당.

0: 조조를 모시고 이렇게 즐기던 그런 기생들이 조조가 죽고 나니까
1: 네.
0: 그 조조를 그리워하는 심사를 시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가성열이라는 거니까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슬픔에 잠겨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 소리가 목이 메고 그다음에 수번 무수지 근심스럽게 춤을 추다 보니까 춤사위도 저절로 느려지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0: 근데 일욕모한데 선릉에 해가 저물어야 하는데 여기 선릉이 무덤이죠.
1: 예.
0: 시첩 단장시라. 이첩이 이렇게 기생들입니다.
1: 예.
0: 단장 속이 애가 끊는 것 같다. 이제
1: 네.
0: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니 목이 맨다 하는 말은 기생들이 죽은 조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니까
1: 네.
0: 옛날에 조조가 살아서 그렇게 즐길 때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조조를 추모해서 노래를 부르다니까 목이 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이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기생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춘향이의 심사를 이 시로 대신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즐길 때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조조를 추모해서 노래를 부르다니까 목이 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이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기생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춘향이의 심사를 이 시로 대신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작대에 나온

0: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수다몽불성이라 근심이 많으니까 꿈조차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임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워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수 고월령 바란답니다. 외로운 달 그림자를 따라가서 유조 복파영이라 저 복파라는 곳 그러니까 전방이에요.
1: 예.
0: 남편이 남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복파라는 곳에 마음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심이 많으니까

0: 마저 끊쳐 없겠구나.
1: 심화라는 게 마음 심자 불화자예요.
0: 네.
1: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화병이죠. 화. 울화라는 말이죠.
0: 네.
1: 그게 마음 애간장이 다 타고 나니까 나머지 한 굽이 더 이상 탈 속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0: 심중에 붙는 불이라는 예, 예. 그 관용적인 맞습니다. 어구를 참 많이 쓰셨어요.
1: 예, 예. 그, 예. 그 말이에요.
0: 꿈에서 이 불을 실농실을 만나서 이 불을 좀 꺼주세요 했더니 임 때문에 생긴 불이라서 임이 아니면 못 끝나 뭐 이런 노랫말이 있어서 참 와닿더라고요.
1: 예, 예. 그렇죠. 이거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0: 이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원래의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1: 예, 원래 순서대로 돼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녹음을 소개해 드리냐 그러면 이 녹음은 1937년 녹음이에요.
0: 아, 예. 한 30년 먼저 녹음이
1: 그러니까
0: 된 거예요.
1: 이게 이제 빅터판 춘향전 전집에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박록주 명창이 이 소리를 녹음을 했을 당시에 연세 나이가 32살이에요.
0: 아.
1: 그리고 박봉선 명창은 지금 34살이죠.
0: 네.
1: 거의 뭐 두 살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잖아요.
0: 예.
1: 그런데 박록주 명창은 이 소리를 아주 옛날에 배웠잖아요. 일제시대.
0: 그렇죠.
1: 그 1920년대 막 이럴 때 배운 거잖아요.
0: 예.
1: 30년대 이럴 때 배웠는데 그 당시에 소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력을 쌓았는가 이 나이에.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난 한 30년 정도
0: 그렇죠.
1: 지났나요?
0: 30년 정도죠. 예.
1: 그 후에 판소리가 전승이 될 때 그 당시에 판소리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똑같은 대목이에요.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0: 예.
1: 똑같은 대목이에요.
0: 아.
1: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0: 잘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향전 중에서 옥중장탄 대목인데요.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2: 전진!

0: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뒤에 사설이 상당히 더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부르신다는 것이고요.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박봉선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창극 적인 표현
1: 네네.
0: 또 무대에서의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예.
0: 박록주 명창의 소리는 굉장히 내면화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1: 예, 예.
0: 그런데 또 보면 나이도 박록주 명창이 오히려 두 살이 적을 당시에 녹음을 했다는
1: 그렇죠.
0: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박록주 명창이 소리를 배울 당시는 그때는 대명창들이 살아있고 그런 대명창들한테 배운 소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판소리가 이렇게 변화해

0: 가락을 짤 수 있다는. 그렇죠.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들고 예. 이런 취향 때문에 동초제가 생겼구나.
1: 예.
0: 동초바디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이렇게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1: 동초바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설명이 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인방울 명창하고 이제 그 늘 했던 시비가 예. 있잖아요.
0: 네네.
1: 동초는 이면은 정확하게 예. 맞는데 인방울 명창 같은 경우는 이면 따지다 소리 못한다. 이제 이러는데 어느 쪽이 나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0: 예.
1: 다만 우리가 이제 같은 노랫말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불렀을 때 또 느낌 이런 것들이 미세한 차이지만은 예. 이런 차이점을 즐기는 것도 예. 판소리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즐기는 건 우리 몫이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즐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을 박봉선 명창의 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옥중장탄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천지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김명후 외 여러분의 소리로 멸치잡이 소리 중에서 노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에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사창 준비했는데요. 이 비나리의 판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집짓기, 세간풀이, 비단타령까지 이어서 들을 텐데요. 장월중선의 소리, 김남종의 북장단입니다.
1: 이렇듯이 지표를 잡았으니 성주를 하려 하고 제목을 내리랄지 선중세.

나 엉겨들리자고 살았다. 운명안정 장안 도둑으로 이탈을 합산해여 효자 중신 주쳐놓고 인우의 지 기둥 세워 삼가 목으로 상냥하루 팔쪽 목으로 돌이 걸고 팔룩 십사개로 대대한 건고 차례로 유목으로 360도 서슬 걸어 50도로 강구하고 흙으로 기와옹고 차례로 유목으로 360도 서슬 걸어 50도로 강구하고 흙으로 기와옹고 1월 성신 창원되고 납기 하나 단청하고 팔팔목이 똥을 지워 사구매소 가득들이라고 싸우다 이렇게 성주를 다 해놨으니 어찌 방안뜩물인들 없을 소냐. 방안뜩물을 한번 불러보는디. 방안뜩물을 불러볼지 3층에 층에 층장공하 삼합자들이 장자 장농 공농 자개농가 근대지 장악따기 혼합 경대 말비쳐 어느 좌우로 늘

석숭아지 목을 구워 부모전에 경사 바치니 어찌가 어디가 주월 쏘냐 선녀 들리자고 사오라 좌우를 둘러보니 지치리가 장이 좋네 온갖 보아가 들어온다 온갖 기물이 들어와 당근 백금 순금이며 십생천은 오동구리 백동주성 야광주미 돈나 점철 사물열대 일화금밥 오박이며 잘리경발 지경 이조라도 혼나는데 총체일이 두벌이요 초총철 편을 최악으로 놓았으니 어디가 주월 돈가 숨겨 주리자고 사오다 이렇게 상한 뜬물도 들여놓고 온갖 보물이 다 들어왔으니 어찌

을 너무 못해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과하지 않은데 너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지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함께 듣겠습니다.

0: 김인철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상주의 엿장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엿 바꿔 먹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요. 정말 별걸 다 바꿔 먹었나 봅니다. 영감 할머니, 여기서는 이제 할마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감 할머니 싸우다가 숟가락 손잡이 부러진 거, 고무신짝 떨어진 거, 비녀 떨어진 것 등을 엿 바꿔 먹으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부여의 엿장수는 한술 더 떠서 째진 망건이나 방걸레까지 엿 바꿔주고 머리카락도 가지고 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엿장수 타령은 조태구 어르신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인몸머리털 밀채머리 망근앞살 쭉 째지고 간양태 빙글 뱅글 돌고 돌고 도는 거. 걸레 걸레 떨어진 벽걸레 안방걸레 옷방걸레 골방걸레 사람방걸레 마루걸레 대청걸레 쭈그러진 변두나 깨어진 양한 냄비 숟갈젓갈 부러진 것 내오가니 싸마다가 부러진 비나 꼭지 야 여기

0: 양반 300주 만에 지와의 투쟁이 나온다. 둥실둥실의 감자요 펑 퍼졌다고 나발렸지야 허렁망탁파는 이리 호러면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느냐 지름이 샀다 그른다.
1: 전라도 진도의 엿장수 타령 박세구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호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엿에서 기름이 작작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안 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상주 부여.
0: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느냐 기름이 작작 흐른다.
1: 전라도 진도의 엿장수 타령 박세구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호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엿에서 기름이 작작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안 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상주 부여 진도의 엿장수 타령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엿장수 하시는 분들 두 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데 섬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셔서 고물이랑 바꿔 가셨던, 고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이제 그 모통 있잖아요. 못을 모아놓은 모통. 꽤 무겁더라고요. 그걸 바꾸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걸려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 기억들 많이, 요즘 아이들은 엿보다는 그 탕후루? 그거 많이 먹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경쟁력을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6186님께서 엿장수 타령, 엿타령 하면 조오환, 조유

0: 환의 소리로 장타령 6186님과 함께 듣고요. 이어서 농부가 라질가 연곡을 신용춘의 퉁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 하이영 덕의 시우전내 상제마누라 들어봐 우리나라 금상지비 만 백성을 거느리고 그

흐리고 그릇 흐리고 내려온다 서흐리 서흐리 각서흐리 얻어라 먹는 각서흐리 요놈의 소흐리를 들으면 간다 살살 다 녹고 성중 아줌씨가 들으면 개소금 단지로 알아도 산중 아줌씨가 들으면 궁 살살 다 녹고 한양 아줌씨가 들으면

마음이 분 아픈 마가갱 좋다. 헤헤 일자나 들고 봐 1월이 송송 한밤중

촬영의 마지막에 밥 한 그릇 주셔라고 했을 때 이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 앞에 구구절절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농부가 라질가에서도 이 곡이 실제로 농부들의 모습이나 혹은 일을 할 때 불렸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아,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물 받은 지갑과 안에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고 현금이 한 2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선물 받은 지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1등에 당첨되었을지도 모르는 5천 원어치의 복권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동네의 그 복권 판매처가 지난주에 1등이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를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갑은 선물해준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안에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를 새로 발급

0: 새끼에 너는 돼지 똥꼬똥꼬 잘도 나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저라차
1: 저라차
0: 저라차

대전 국악방송이 마련한 국악 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대전 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이어집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오전 국악 콘서트인 만큼 매번 실력 있는 국악인을 초청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7월의 주인공은 소리꾼 권송희입니다. 권송희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악감독을 맡아왔고요. 드라마 정년이 소리감독, 밴드 이날치 원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창작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인 최혜원이 사운드와 고수로 참여해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한여름 아침을 여유롭고 특별하게 물들여보시면 좋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영유아를 위한 공연부터 장애예술 무대까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처음 만나는 극장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니어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 창작단체 우리소리 바라지의 공연 비손입니다. 바라지는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다는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

정선아리랑 다리 건너 닷길을 양방원 작곡 그리고 송소희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7월 22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0: 네요. 두드리지 않아도 네, 즐겁게 대답해드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국립 남도국악원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명다리가.
1: 이무기가 구름을 타듯 봉황이 난시를 물듯 참말로 지경을 잘 다구었으니 조생원 댁 대가 끊기기 전에 어서 명다리를 놓으십시다.

약간 깍두기 느낌도 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채를 썰어서 네, 무치면 생채 느낌도 날것 같고, 어우, 맛있겠네요. 1319님께서는요, 김치 엄니께서 담가주시던 두릅 물김치, 콩나물 김치가 제일로 땡기네요. 이젠 제가 해먹지만요, 그 맛은 못 따라가요. 해주셨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손끝에는 무슨 비법이 달려 있는지 진짜로 똑같이 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죠. 소금꽃님께서는요, 저는요,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상추 물김치 담갔어요. 청양고추, 마른 고추, 고춧가루, 사과, 배, 믹서기에 갈아서 양파 어슷 썰고 마늘 넣고 찹쌀 풀 끓여서 멸치액젓, 소금 간에 믹서기에 갈아서 양파 어슷 썰고 마늘 넣고 찹쌀 풀 끓여서 멸치액젓, 소금 간에서 하룻밤 익혀서 국수 말아 먹으니 꿀맛 해주셨네요. 아, 상추로 물김치도 담그는군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 진짜 일상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참외 깍두기 김치요. 참외 씨는 발라버리고 깍둑썰기에서 액젓, 고춧가루, 마늘 넣어서 잘 버무리면

도록 이 유럽인들의 주 식수죠. 탄산수를 넣었더니 발효가 금방 되더랍니다. 양배추 김치도 괜찮지요. 그리고요, 또 이건 저희 시어머님의 레시피인데요. 고구마 줄기로 김치 담그니까 또 꼬독꼬독 착한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수로 담그는 고수김치도 있고요. 단무지 김치도 참 맛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거 보내주셨을까요? 5558님께서요. 우리 집은 겨울 김장 100포기 합니다. 아이고야. 젓갈 다리고 육수물 다리고 까나리 액젓 첨가 갖은 양념을 해서 미리 다린 물에 미리 고춧가루 넣고 다린 젓갈에 전날 미리 불려놨다가 다음날 담근다고 하셨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쵸? 자, 6449님께서는요. 양파가 많아서 양파 김치 담갔어요. 양파 먹기 좋게 썰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짜고 밀가루 풀 쓰고 액젓, 새우젓, 생강, 마늘, 매실 넣고 부추 썰어서 넣었더니 아이고 생으로도 익혀도 맛나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302님은요. 요즘은 날이 더우니 열무김치가 참 맛있어서 해먹는데 열무 한 단, 얼갈이 한단 사서 다듬어 씻어서 굵은 소금이랑 물을 조금 섞어서 30분 정도 절였다가 중간에 뒤집어주고 세번 헹궈주고 찹쌀, 풀,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갸른 양파, 액젓, 매실액을 넣고 양념장 만들어서 물 빼주고 풋내 나지 않게 해서 국물 차박하게 해서 버무려주고 숙성시켜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맛이 시원하고 최고랍니다. 오늘도 맛있게 귀로 먹는답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참, 우리 김치 손 많이 가네요. 그죠? 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채로운 맛이 나잖아요. 보나명님께서는요, 겨울 초 유채꽃으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참 맛있었던 기억나요? 봄에 나오는 거라 줄기가 사각사각해서 식감이 참 좋습니다. 겨울초를 소금에 절여 김치 양념을 넣어서 담그면 겨울 지나고 먹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음식이었답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아이들 노래 너무 정겹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겨울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채꽃으로 이것도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9820님께서요. 육수는 삶은 다슬기 우렁이를 넣어보고 채는 키위나 사과를 아주 얇게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가는 식당에 겉절이와 우렁이 무침이 맛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해주셨어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일단 해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요. 간나니님께서는요, 저는 김치는 못하는데 양배추가 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저는 양배추 김치가 좋아요. 양배추를 사각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양배추에 켜켜이 부어준 다음에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4분 절인 다음에 헹궈서 물기 빼고 감자 풀, 국을 삶아, 감자 삶아서 으깬 다음 부추나 쪽파 넣고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마늘, 생강, 매실 넣고 잘 버무리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양배추 데쳐서 먹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네, 이 위에 또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양배추 많이 드세요. 2738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를 담가볼게요. 생감자, 사과, 양파를 갈아서 넣고 통오이는 하루 정도 소금에 절여서 절여놓은 열무에 고춧가루, 새우젓, 갈치젓에 살구액을 넣고 버무리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열무김치 더 맛있게 담그는 방법이죠. 2033님께서는, 비트 김치도 맛있어요.

0: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서울 인사동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인사동 뮤지엄 김치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1986년 필동에서 출발한 김치박물관이 이곳의 전신으로 벌써 40년 넘게 김치와 김장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치라고 불리는 음식도 지역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종류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요즘 날씨 같은 한반도 안에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중부는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고 남부는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내일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울산이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혈주부와 마주친 호랭이도 용봉탕 좋은 줄을 알았던가 보더라. 호랭이 좋아라고 아 이놈아 뭐라고 중얼거렸었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종.
1: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0: 같이 쫓아 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깨물어 놓으니 호랑이가 어째야 봤던지
1: 아이 커뜩으래 아이 커뜩으래 아이 커뜩으래 이래보시오 별주부 딸기 쬐끼만 놔주시오
0: 별주부 도끼를 내어 호랑이가 어째야 봤던지
1: 아이 커뜩으래 아이 커뜩으래 아이 커뜩으래 이래보시오 별주부 딸기 쬐끼만 놔주시오

굵은 천연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간을 맞추면서 마늘 생강을 첨가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열무김치도 물김치처럼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나 맛있죠. 그리고 국수, 소면 삶아서요. 넣어서 후루룩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오이김치인데요. 오이를 반을 자르고 씨를 빼고 손가락 크기로 자른 후 소금을 넣어서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힘으로 버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요즘에요, 정말 전 세계가 이 한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도 정말 한식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면서 너무나 그리워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우리 오하나 육구님 이렇게 또 살아생전에 장모님 곁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 보내신 게 많으셔서 아마 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껏 그리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인설님께서요. 김치와 맛있는 라디오의 공통점은 한국에는 김치 없으면 못 살고요. 6시 맛있는 라디오 없으면 못 살아요. 둘다 중요하죠. 해주셨네요. 정말입니까? 아, 이거 좀 자부심 느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구하나육구님께서, 방금 전에 장모님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리움 가득 가지셨던 우리 오하나육구님 또 보내주셨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좋은 음악들 들으니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보미님, 제작진님,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이게 바로 만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으로 편안함 드리려고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 저도 소식

그래서 신 구단은 내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수비 지향적으로 오직 이기기 위한 바둑을 두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밝혔고요.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며 불리해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인간 바둑은 상황에 따라 승부수와 묘수를 던지는 게 매력이라고 밝혔고요. 10년 전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에 거둔 1승과 비한다면 아주 부족하겠지만 인간이 AI에게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작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요 참외와 볶은 땅콩을 김치에 넣는 레시피 보내주신 9169님입니다. 5169님 죄송합니다. 5169님께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드리고요.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488 하나님,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는 4878님께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플립 앙상블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테너 박현재가 부른 백두에서 한라까지, 소프라노 박계가 부른 나는 아침 이슬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지나간 흔적은 남아있죠. 큰 바람이 지난 흔적은 오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가 그렇습니다. 선율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우리 곁에 잔잔히 머무르곤 하는데요. 한여름 태풍이나 홍수 피해 없이 좋은 노래들이 전해주는 여운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생중계가 있고요. 모레엔 재난특집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전해주는 여운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생중계가 있고요. 모레엔 재난특집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입니다. 홍원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헌영은 국립과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와 예술전문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음악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가야금 지도단원이자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그리고 여러 앙상블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악동인 3부작, 가야금 앙상블

음이 울리고 난 뒤 남는 잔향이 마치 얇은 선처럼 길게 이어지면서 반짝거리는 소리를 표현해내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빗소리처럼 반짝이는 그 안에 담긴 남도째 성음입니다. 금속성이라고 하여 감정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긴 울림 안에서 뭔지 모를 애절함이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서은영은 이번 무대를 위해서 이태백 명인으로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이 산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트를 살펴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해준 일종의 가르침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기 전에 그 몇 대목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장단에서 이 말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르침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기 전에 그 몇 대목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장단에서 이 말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몰이입니다. 은은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아프도록 찢어진 사랑을 해봐야 나오는 가락이 있다. 국거리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춤반주를 해준다.

노을을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구름. 구름을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람. 권창섭 시인의 시 구체적인 삶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은 디테일을 잘 살피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네요. 오늘도 국악방송 들으며 야근 중입니다. 힐링을 주는 편안한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정말 하루 종일 눅눅하죠, 진짜. 그래도 좀 더위가 심하지는 않아서 저는 뭐 어제 오늘 계속 에어컨은 안 틀고 그냥 선풍기만 켜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요? 덥지는 않은데 이 끈끈한 느낌. 집안 바닥도, 전 이제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안 바닥도 뭔가 끈적끈적한 이 느낌 때문에 아우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빨래도 잘안 마르고 아이 참 아주 곤란합니다. 네, 그래도 이 밤은 다들 여러분들 모두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739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2시에 퇴근하고 골골거리며 깊은 잠 6시간 자고 깼는데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어서 국악 FM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시 퇴근하고 6시간 취침. 너무 아름다운 하루 잘 보내셨네요, 진짜. 이게 허무할 일인가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보내줘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시 퇴근하고 6시간 취침. 너무 아름다운 하루 잘 보내셨네요, 진짜. 이게 허무할 일인가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루 저희 국악방송과 함께 그리고 근원도 함께 마무리 잘 해주시면 또 더욱더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7416님, 인천시인님 오늘 시청자 교실에서 처음으로 합평했어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합평하는 꿈조차 꿨을 정도예요. 첫 번째 합평치고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더더 퇴고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편을 완성했다는 게 흐뭇해요. 인천시인님 덕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헉, 세상에. 세상에 첫 번째 합평인데 반응이 괜찮았다고요? 이거는 진짜 뭐 소질이 넘친다. 이거 재능이 있다. 뭐알수 없지만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간에 아 너무너무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너무 잘 됐네요.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그론도가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416님 신청곡 보내셨는데요. 네, 그러면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문 씨가 활동한 밴드 싱싱의 음악 신청해 주셔서요. 싱싱의 청춘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무섭게 비가 옵니다. 문자가 잘 쳐지지 않아요. 손가락에 봉숭아 물 들이는 중이거든요. 유년 시절 옥수수 먹으며 멍석 깔고 별 보던 기억 떠올려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올 때는 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아까도 운전하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상대를 곤란하게 할까봐 배려하는 마음에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말에는 분명하게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괜히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꼭 비겁한 말하기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면

네,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한 난감하네였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싫지 않다, 나쁘지 않다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형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네,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한 난감하네였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싫지 않다, 나쁘지 않다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형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애매한 상황 자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 사용하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하기 습관이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분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형의 말하기 결국 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확한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 괜찮다는 건지 그냥 뭐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말인지 뭐 그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괜한 수고가 더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에게 괜한 짐을 더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부정형의 말하기 상대에게 곤란한 일을 떠넘기는 그런 말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상대가

네, 하츠와이리의 차라도 한 잔이었습니다. 아, 네, 뭐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아, 근데 또 이 돌려 말하기 또 없이 그냥 다또

곡이 추가되죠. 오늘은 이런 산조를 바탕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한 안기옥의 가야금 까락과 이재하 검은고 산조 구성을 포개 하나의 산조로 엮은 음악입니다. 안기옥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항일음악가이면서 남도음악 명인으로 월북 이후엔 북한음악계의 거목으로 인정받았고 산조가락은 화사하고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재하는 전통 산조의 틀을 재해석하는 검은고 연주자로 현대적인 감각과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산조가 더해진 음악 장단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거문고 가야금 병주 현화 뒷부분을 이재하의 거문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재영의 장구반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현화는 안땅 장단으로 끝마쳤다고 했는데요. 안땅이란 남한의 동살풀이와 비슷한 북한의 내박 장단입니다. 박하사탕님, 얼쑤 신명나네요. 라고

너무 멋지세요. 참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번엔 방금 말씀드렸던 동살풀이 장단 그리고 별달거리 장단을 김덕수의 사물놀이와 레드썬 재즈 그룹이 해석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받으면 이제 적금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앞에 받는 사람은 대출 같은 효과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되게 과학적이었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깨져. 앞에 돈 받아먹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이나 혹은 나쁜 맘 먹고 그냥 도망가고 튀고 뭐 이러면 이제 걔가 깨지는 거지. 아, 난리가 납니다. 아우, 우리 집도 걔 한마 엄마가 했던 거 깨져가지고 그냥 집안이 아주 그냥. 그래서 걔는 하면 무조건 깨지는 줄 알았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먹자기 하자고, 나 그런 거 싫어해 했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약속만 잘 지켜지면 좋은 문화였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돈안 쓰고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들. 예. 영화를 보더라도 좀 일찍 가서, 예, 조조 할인 보면 500원, 500원이 어디냐고, 500원씩 아낄 수 있죠. 자, 이문세. 예, 조조 할인 보면 500, 손, 500원이 어디냐고, 500원씩 아낄 수 있죠. 자, 이문세 씨, 이적 씨,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조규찬 씨도 함께 불렀는데, 나중에 조규찬 씨가 이적은 피처링이고 왜 나는 코러스예요? 아주, 예, 불만을 많이 터뜨렸다고 전해지죠. 이문세, 이적.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멋쟁이 기사님이시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는 주요 통로죠. 예, 택시 탔다가 거기서 기사님이 틀어놓으신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이거 재밌네. 이거 뭐예요? 그럼, 아, 이거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입니다. 아, 재밌는, 아이고, 참 잘해요. DJ가. 막 이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덩덕쿵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실 때, 예, 문자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로 톡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예, 안전운전 하시라고 커피 한 잔,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덜렁이 마녀님께서, 달리는 차에서 유튜브로 이음밤 보며 늦은 귀가합니다. 이문세 씨 노래를 들으니 즐거운 밤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덜렁이 마녀님께서. 예, 유튜브로 이음밤 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덜렁이 마녀님은 직접 운전하시는 건 아니니까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사드세요. 지금 너무 늦었다. 내일 사드세요. 예, 이렇게 참 청취자 건강을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좋은 밤 라이브. 1년 만에 이름을 바꿔 나오시는 두 분.

0: 혁 종무에서 예, 보고를 맡고 있는 이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혁 종무에서 예. 이혁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2: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0: 이혁을 예, 예. 맡고 있고
1: 제가 상자를 맡고 있거든요.
2: 아, 맞아요. 유리상자에서 상자에 예, 예. 영어로 박스.
0: 아,
2: 예,
0: 박스
2: 형님.
1: 예.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저 이혁 종무에서 뭘 맡고 저 이혁 맡고 있죠.
0: 이혁을 맡고 있습니다. 예.
1: 그럼 정모 씨는요?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혁 종무에서 정모를 맡고 있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야, 이렇게 그 각자의 역할이 확실한 팀 이름이 없네요.
2: 그렇죠. 예.
0: 예.
1: 왜 팀 이름 왜 바꾸신 거예요?
2: 저희가 그 20세기 보이즈라고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 오, 멋있었는데.
2: 예, 예. 아무래도 이혁 정모가 연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1: 아.
2: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직관적으로 예. 예, 원래 또 활동했던 기간이 있다 보니 예, 각자의 그 네임이 조금 더 유명하긴 했잖아요.
1: 그럼요.
2: 예,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자. 그래서 뭐 이혁 정모. 맞아요. 해서, 네.
1: 이미 이름이 알려진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멋진 이름보다 사실은 두 사람의 이름 들어가는 게 알리기에
2: 네.
1: 되게 친절한 이름이 되어 주잖아요.
2: 맞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뭐 이혁 N 정모, 뭐 이혁과 정모 이런 식으로 예, 하려다가 예, 예. 그러면은 좀 프로젝트 밴드 성향이 좀 그 보일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정식 밴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과, 앤 이런 거 이제 다 뺐어요.
0: 제거했고요.
2: 예.

0: 무료인 덤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를 하나 듣고 갈까요? 이제 음원으로. 네.
1: 아, 예. 음원으로요?
0: 네, 뭐.
2: 네, 처음에 듣는 음악 에너지죠.
1: 맞습니다.
2: 예. 네, 네. 거의 한 1년 됐나?
1: 그렇죠. 작년 여름에 발매했었던 싱글이었었고요.
0: 네.
1: 예, 그 약간 여름에 좀 무더우니까 무더운 에너지에 페스티벌에 어울릴 만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노래였고.
0: 네.
1: 예.
0: 그래요. 플라워 리듬님, 이혁정모 사랑해.
1: 예, 생각으로 만들었던 노래였고.
0: 네.
1: 예.
0: 그래요. 플라워 리듬님, 이혁정모 사랑해. 예, 우리 인설이님. 누가 형아인가요?
1: 이거는 어? 예, 약간 이건... 제가 한방 먹은 것 같은 느낌.
2: 정모가 기분이 좀
0: 정황상
1: 예, 예.
0: 혁 씨가 형이죠.
1: 아, 그렇죠?
0: 저는 알지만
1: 예,
0: 여러분들
1: 예, 예.
0: 아니 그 방송이 이렇게 또 작은 화면이고 아니, 아예 라디오만 들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죠.
1: 아니 그리고 사실 이혁 씨가 좀 많이 심한 동안이긴 해요.

0: 그래. 아니 그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막 귀 엄청 말도 안 되게 높여가지고 막 서로 배틀하듯이 부르고 막 이런 거
1: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2: 아 있어요.
1: 거기 예, 나갔다 예, 왔어요.
0: 나갔다 그, 왔어요. 아, 그랬겠죠? 예, 예. 네네. 예. 어땠어요 결과가?
2: 거기 더 심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힘든 건데 한 세 개 올려고 볼까요? 그거 그러니까 하잖아요. 한 번만 더 올리죠 해서 막 4개, 5개씩 올려요. 아...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예. 안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공을 하니까.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음악을 시작을 했고,
1: 네.
0: 우리 이혁 정모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한번 멋진 음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남자다운 포부를 한번 밝히고 시작을 했던 거죠.
1: 네.
0: 그 곡을 처음에 만들면서 앨범 이름을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어째 칼을 딱 뽑았으니 진짜 전진 한번 해보자. 남자답게 한번 전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서 더 매니라고 짓게 됐습니다.
1: 곡은 누가 썼어요?
0: 제가 썼습니다.
1: 다섯 곡 다?
0: 예, 곡은 다 제가 썼고요.
1: 예.
0: KG라는 곡만 가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어째 칼을 딱 뽑았으니 진짜 전진 한번 해보자. 남자답게 한번 전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서 더 매니라고 짓게 됐습니다.
1: 곡은 누가 썼어요?
0: 제가 썼습니다.
1: 다섯 곡 다?
0: 예, 곡은 다 제가 썼고요. KG라는 곡만 가사까지 제가 썼고,
1: 예,
0: 나머지
1: 나머지가
0: 트랙은 혁영이 다
1: 제가
0: 가사를
1: 썼어요.
0: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되게 좋았네.
0: 네.
1: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에요?
0: 타이틀곡은 이제 이번 트랙인 You Are Mine이라는 곡인데요.
1: You are mine.
0: 네, 이제 고백송인데 이것도 그대로 직역하면 넌내

0: 마카사탕님, 곰 도장 깨기 하는 건가요?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내가 이기는. 예. 뷰티풀 HY님, 기타에 입술 자국인가요? 해주셨어요. 와, 이 밤에 세상에 이 열창이라니. 원래 또 이제 늦은 시각에 주무시는 편이신 거죠, 역시?
1: 예, 그 올빼미죠.
0: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하거나 그런 때는 아닌 거죠, 다행히.
1: 생기가 오고 있는 시간이죠. 점점 오고 있어요, 생기가. 예.
0: 그러면 어떻게 둘 약간 바이오리듬을 좀 맞춰야 되지 않아요?
2: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올빼미, 저도 올빼미였었고요.
0: 근데 지금은요?
2: 지금은 저는 그래도 한 2시, 3시 안에는 좀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해보고 자는 게 너무 당연하던 때도 있었는데
0: 2, 3시 예,
2: 지금은 2, 3시? 늦어도 2, 3시. 그냥, 예, 그래도 한두 시, 2시 안에는 좀 예, 자려고 하는 편이네요.
0: 네. 예. 느낌님께서 유부녀도 떨리게 하는 가사말.
2: 어이구.

0: 습함을 다 날려주는 노래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처음에 이 노래 좀 녹음하면서 아 이거 타이틀이다 느낌이 왔어요?
2: 처음에는 사실 타이틀로 예정을 생각을 하고 쓴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곡들을 녹음을 하면서 혁이 형이 좀 가장 잘 부른 노래였어요.
0: 예예. 다 잘하지만
2: 그렇죠.
0: 특히나 이 노래.
2: 네. 네, 그래서 쉽게. 녹음도 굉장히 금방 끝났고 그래서 아 이 노래가 혁이 형한테 좀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곡을 타이틀로 하자.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0: 괜찮은 것 같다.
2: 예. 네. 네.
0: 진짜 막 녹음할 때 힘들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좋긴 좋아.
3: 네.
0: 근데 이 뭐 대충 립싱크하는 팀이 아닌데 어디 가나 라이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3: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그냥 유어마인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녹음을 하고 가이드를 계속 듣는데 그러니까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0: 네.
3: 그냥 이 노래 소리가 내 귀에 맴돌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는 했죠. 나 이 타이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때?
0: 그래서
3: 얘 정모도 나도 그 생각했었다.
2: 네.
0: 만약에 둘이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면 어떻게 할?
2: 그러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3: 아직까지는 막
2: 극명하게 갈린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0: 진짜?
2: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 그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자, 아니 뭐 오지도 않은 일을 제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1: 맞아요.
0: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1: 그쵸.
0: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린
1: 네, 근데 사실
0: 말씀이었어요.
1: 저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 둘다 그래도 배려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0: 그쵸? 예.
1: 그래서 서로서로 아 이게 만약에 혁이 형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면 왜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2: 그래서 그 이유를 확실히 얘기하고 뭐 제가 못 맞추는 부분이면은 어떻게든 양분을 해요. 중간선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든 간에
1: 맞아요.
2: 그 선.
1: 그래서 서로서로 아 이게 만약에 혁이 형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면 왜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2: 그래서 그 이유를 확실히 얘기하고 뭐 제가 못 맞추는 부분이면은 어떻게든 양분을 해요. 중간선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든 간에 그 선을 찾지를 못해서 서로가 싸우는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막 집착이 있어서 정말 이거 나 진짜 가져가야 돼 이런 거는 없고 그게 대세의 지장이 없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1: 맞아요. 둘다 서로 그런 게 없어서

0: 예, 예, 이게 락에 대한 예,
1: 그쵸,
0: 예, 락 레버다이
1: 예, 예.
2: 요거는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0: 오, 오 마이 갓. 어, 이렇게
1: 예. 락 레버다이 예. 락은 절대 죽지 않는다.
2: 그럼요, 뭐,
1: 그럼요. 이런 예, 표시들. 예, 예, 예. 그럼 이런 밤을 만들어 버리겠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또 티켓 구매 욕을 더 어. 예, 돋을 것 같은데.
2: 지금 이 시간은 이, 이런 밤을 만들어 드리겠다.
1: 이날을
2: 25일에. 아, 일단 그 저희가 콘서트 제목도 더 맨입니다. 앨범 제목도 더 맨이지만
1: 예. 예,
2: 남자다움이 뭔지 공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아. 오십시오.
3: 어, 날씨가 굉장히 토요일도 습할 거예요. 근데 그 습기와 더위를 다 날릴 수 있는 락 공연을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꼭 와주세요.
1: 아 진짜 기대된다. 예, 정말 실력파 두 사람이 작정하고 만들어드리는 그 시원한 공연 많은 분들이 찾아서 같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 라이브 하나 더 해도 돼요?
2: 어 지금, 그럼요.
1: 지금,
2: 예.
1: 예. 원래 오늘 세 곡이나 준비해 주셨는데 한 곡은 2부로 좀 밀어놓고 이번에 어떤 노래인지 소개부터 먼저 살짝 부탁드립니다.
2: 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희의 그 첫 번째 트랙입니다. 미니 앨범 첫 번째 트랙 케이지.
1: 예,
2: 저희 예 저희의 그 포부가 담겨져 있는 예 미니 앨범에
1: 케이지가 뭐 이렇게 철창 이런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를 우리 안에 그 가두지 마라.
1: 가두지 마라.
2: 그렇죠. 예예. 아. 예. 그 안 우리는 이제 정해진 대로 가지 않겠다. 예, 갖춰진 제도 안에 어, 속해 있지 않겠다. 예,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예라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3: 예, 다 작사 작곡 전공
2: 예, 제가 다 직접 다 했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SM이라는 대형 회사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 때 제가 좀 SM을 계약 끝나고 나와서 혼자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변에서도 너가 SM을 다 가서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이니까.
1: 네.
2: 근데 저는 지금 제 음악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1: 그쵸.
2: 여러 가지로.
1: 예, 예.
2: 예 그렇다 보니까 어, 나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의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예.
1: 예. 지금 비로소 자기의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2: 네,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혁 씨한테도 잘 전해지고 막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그래요, 케이지. 예.
2: 네.
1: 자,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케이지 제목만 들어서는. 제목만 들어도 이게 어떤 곡일지 막 약간 느낌이 오긴 해요. 우리 가두지 마라 이러는데 갑자기 기타를 또 바꿨어요. 아까 그 입술 자국 있는 기타
2: 네.
1: 말고 이건 또 뭐예요?
2: 네, 그 튜닝이 다

0: 진짜 그 공연장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이 혁 씨가 참 대단한 게 사실 여러분 그락 밴드의 보컬들은 항상 뒤에서 드럼, 베이스 이제 소리도 소리지만 이 바닥을 통해서 전해오는 진동
1: 맞아요.
0: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또 같이 넣어주잖아요.
1: 그죠.
0: 근데 그 기운으로 원래 안 올라가던 노래도 막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은 이혁 종모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하드한 사운드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옛날에 그 이승엽 선수가 거기서 활동할 때는 저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예,
1: 자이언츠.
0: 응원하러. 예. 근데 이혁 종목 공연 보러 한번 가야 되나?
1: 오세요. 예.
0: 아, 야, 진짜 확 땡기는데요.
1: 약속하세요, 빨리.
0: 아,
1: 제발 약속하세요.
0: 지금 여쭤볼 분이 많아요.
1: 그렇군요. 예.
0: 댁에 가서.
1: 맞습니다.
0: 자, 이혁 종목 4행시.
1: 네네.
0: 갑시다.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그렇지만 또
1: 오.
0: 자체 예선을 거쳐서 세 분씩, 세 분씩, 예, 두 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총 여섯 분이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각조에 한 명씩 장원을 뽑아서 선물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아시죠? 한 분이 운 띄워주시고, 한 분이, 예, 읊어주시고,
1: 네.
0: 뭐, 또 바꿔가면서. 첫
1: 네.
0: 번째 주자 누구십니까?
1: 예, 제가 그 운을 띄울게요.
0: 예.
1: 자, 예,
0: 번호부터.
1: 9919님께서,
0: 새싹,
1: 새싹 문자네요.
0: 네.
1: 예. 이,
2: 2번은
1: 혁,
2: 혁이와
1: 정,
2: 정모가
1: 모.
2: 모여 이혁 종목으로 더맨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1: 야.
0: 예. 아주 담백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름 말고 별로 들어간 게 없어.
1: 예.
0: 이번에 혁이랑 정모가
1: 네.
2: 거의
0: 이혁 종목.
2: PR이네요. 거의.
1: 네. 그래도 또 앨범 PR을 직접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예,
0: 감사합니다.
1: 9919님. 예.
0: 다음은요?
2: 예, 7769님. 2.
1: 이혁 정모 너무 좋아서 큰일 남.
2: 혁.
1: 혁이 오빠 노래 속

0: 호시가 2할 차례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2.
2: 이번에 자기가 다 쏜다고 호기곱게 부르더니
1: 혁.
2: 혁띠 풀고 배 터지게 잘 먹고 났더니만
1: 정.
2: 정색하면서 자 N분의 1 계산할게요.
1: 모.
2: 모바일 기체 부탁해요.
1: 오, 좋아. 오,
0: 좋다.
1: 아, 이제 좋은데요?
2: 부탁해요.
0: 뭔가 예. 흐름이 개연성이 가득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모든 줄 사이에.
1: 예. 그리고 혁띠 얼마나 정겹습니까? 예, 야, 정말 혁대, 오랜만에 듣는
0: 혁띠라고 예. 했습니다.
3: 언제 저 표현이에요? 혁띠.
1: 허리띠도 아니고 예, 혁띠.
0: 옛날에 그런 예, 말 있었죠. 예. 아저씨하고 오빠를 구분 짓는 이제 기준으로 네. 아, 벨트를 매면 오빠고 혁대를 매면 아저씨라고. 예, 예. 자 혁대 풀고 배 터지게 먹고 났더니 N분의 1이네. 아이 참. 자 한 분 마지막.
2: 예. 네. 돌담사 이거 2.
1: 이 샴푸 써봐.
2: 혁.
1: 혁신이야.
2: 정.
1: 정수리 냄새가.
2: 모.
1: 모래까지 안 나.
2: 오.
1: 이조 좋아. 이조 좋은데요.
0: 이게 지금 보니까
1: 네.
0: 내용도 좋고 두 네. 분이 잘 살리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2: 2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0: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아, 아까 아. 1조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1: 네네.
0: 2조는 우리 작가님이 또 이렇게 테마별로 묶습니다.
1: 네. 아, 2조 어렵다.
0: 어렵다.
2: 골라봤어요. 네.
1: 아, 저는 혁거세가 셌어요. 예, 아, 부산 사나이님. 네,
0: 혁거세. 예, 예, 예. 이 혁거세 이러고 있는데 모자라구나. 팍 혁거세야.
1: 이 방돈으로 모자라구나.
0: 이런 모자란 놈 같은 이런.
1: 팍 혁거세야.
0: 자,
2: 그 많이 두고 본 목소리였던
1: 이수만 선생님.
2: 그러니까.
1: 팍 혁거세야.
0: 그리고 우리가 후토크도 좋았잖아.
1: 예, 예.
0: 이름이 뭐니? 네.
1: 아 이름이 뭐냐고? 네. 네. 아유.
2: 이것도 이수만 선생님
1: 이름이 뭐니?
0: 자 부산 사나이님은 저 모자란 놈 같은 이런
1: 다 겪어세야.
0: 자
2: 그 많이 두고 본 목소리였던
1: 이수만 선생님.
2: 그니까
1: 다 겪어세야.
0: 그리고 우리가 후토크도 좋았잖아.
1: 예, 예.
0: 이름이 뭐니? 네. 어떡하지?
1: 아, 이름이 뭐냐고? 네. 네. 아유.
2: 이것도 이수만 선생님
1: 이름이 뭐니?
0: 자 부산 사나이님은 저 덩덕쿵으로 참여해 주셨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자 다음 곡이 뭐니?
1: 다음 곡 뭐죠 저희?
0: 뭐라고 하나 곡도 지으세요. 다음 곡이 뭐니?
1: 네! 네. 아, 다음 곡이 뭐냐고! 네!
0: 그 노래는 아니고 뭡니까?
1: 다음 곡
0: 라이브 곡입니다.
1: 예. 아 라이브군요?
0: 예. 예.

0: 저기 어디니 저 오사카 가는 걸 진짜 무슨 스튜디오 가고 랜드 간다고 생각하신 건지
1: 네.
0: 돈을 벌러 시카고로 가야지 돈 많이 벌어서 시카고로
1: 아니,
0: 와달래.
1: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시카고 가려면 비행기가, 어우, 비싸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비행기 탈수 있습니다.
0: 아니 거기서
1: 예.
0: 공연 초청 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돈 벌어서
1: 그건 그렇네요.
0: 티켓 끊을 생각을 해.
1: 그건 그렇네요. 예.
0: 저기
1: 네.
0: 시카고 모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1: 예.
0: 이역 정모 좀 초대해 주세요.
1: 그러니까요. 예. 가서 또 저기 간 김에 시카고 불스 공연, 농구도 좀 보고.
0: 마이크 조던 아직 있나?
1: 예?
0: 그 너무
1: 스카티 피펜이랑 필
0: 피펜이랑
1: 잭슨 감독님은 아직
0: 어머
1: 계시겠죠?
0: 아직 살아는 계시겠죠 다들. 아 시카고 야 뭔가 낭만의 도시예요.
1: 그럼.

0: 스톰까지 예 커버를 했습니다.
1: 채널은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0: 그 이혁정모 그 유튜브에 네. 검색하시면 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일본 곡들도 제가 뭐 커버한 곡들이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또 앞으로도 새로운 곡들도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예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해드릴게요. HJ 누나님께서 이번 앨범 진짜 좋은 곡 꾹꾹 눌러 알차요.
0: 아 감사합니다.
1: 라고 끝까지 네네. 응원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올해 하반기 이제 이혁정 뭐 일단 공연이 굉장히 많고 뭐 외국 공연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0: 아니요 일단은 정해져 있는 저희 이제 공연 네. 그 7, 8, 9월에 지금 공연과 페스티벌이 여러 곳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1: 아, 페스티벌도 많이 하는구나.
0: 예예. 예. 아 그리고 저희가 7월 25일에 공연하고 26일에 바로 또 충남 아산에서 또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요.
1: 네.
0: 예. 그래서 7, 8, 9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0월, 11월, 12월의 스케줄들이 또 채워지지 않을까.

0: 드려볼까 하다가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부담 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제 막 계속 바빠질 거라 뭐 저점 매수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네. 또 연락하면 아우 형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러시는 아니겠지.
0: 아, 그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 예.
1: 상황을 보시고요. 예, 예.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냥 함부로 약속하지 맙시다.
0: 그럼요. 그때는 아, 올려서 아, 국악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끝까지
0: 아닐까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1: 아,
0: 있어요.
1: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제 막 계속 바빠질 거라 뭐 저점 매수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네. 또 연락하면 아우 형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러시는 아니겠지.
0: 아,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 예.
1: 상황을 보시고요. 예, 예.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냥 예, 예. 함부로 약속하지 맙시다.
0: 그럼요. 그때는 아, 올려서 아, 국악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끝까지 큰 웃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음악과 재미 예, 두 마리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예, 늘 응원하겠고요. 예. 예, 공연 일단 막 임박한 공연 잘하시고 예.
0: 네.
1: 예, 그 뭔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역 정모를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폭우가 내려요. 준디 이따가 퇴근길 걱정됩니다. 그땐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할게요. 하시면서 정일영 씨의 기도를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제 걱정까지. 예, 괜찮은가요 좀? 예, 오류동 폭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물보라시여가지고 예, 물 걱정 안 하고 사실 것 같아. 왠지 굉장히 물에 강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삼숙이님은 또 무지 덥네요. 여기 참 예, 오류동 폭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물보라시여가지고 예, 물 걱정 안 하고 사실 것 같아. 왠지 굉장히 물에 강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삼숙이님은 또 무지 덥네요. 여기 창원은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아, 참 이렇게 골고루 내려주면 참 좋으련만. 1년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그 강수량 딱 정해가지고 어? 시기도 좀 나눠주고 지역도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하다 하다 하면 그 정도 안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오늘 진짜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이역 정모 두 분 덕분에 저는 잠깐 혼이 쏙 빠진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 자, 빠진 혼을 채우는 시간 K 클래식 한 장 넘어갑니다.

예, 가야금 독주 앨범에서도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는 낙이불류라는 제목으로 창작곡 음반을 발표해왔는데요. 낙이불류, 즐기되 지나치게 흥청거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의 풍류정신을 압축한 말이네요. 그 낙이불류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음반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음반 찬란한 공존, 그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이건용 작곡의 별과 시라는 곡, 이슬기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들어봅니다.

풍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많은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엔 미처 못 보았던 세상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수성이 형성되죠. 또 그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드넓은 시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은 피리의 풍성한 음색을 만날 수 있는 곡 자진한 잎 골랐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순조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궁중정제 하나, 춘행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춘행무의 정식 명칭은 춘행전이죠. 전자는 입구변에 구를 전자로 형성된 지적일 전자를 씁니다. 어느 봄날 꾀꼬리가 지적이는 그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춤이라서 춘행전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명이 추는 춤이라서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춤이고요. 춤을 추는 사람은 섬세한 춤사위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28년에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한 장점이 있습니다. 1828년에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아담한 공간에서 춘행전이 초연된 건데요. 이 사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베풀어진 연향에서 이 춤을 처음 추도록 했습니다. 이때 도입부에서 부르는 창사는 효명세자가 직접 지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무원이 춤을 출 때 입는 옷도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 앵사함을 입고 춥니다. 이번에 춘행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창사,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장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창사를 들으셨는데요. 이 창사는 오원절구 중에서 첫 번째 다섯 글자인 빙정월하보 이렇게 다섯 글자만 노래했는데요.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이런 의미죠. 예전에 실제 순원 왕후 사순연 때에는 이 오원절구 시를 모두 노래했겠지만 들으신 대로 첫 번째 구만 노래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오원절구 시 전체의 창사가 이렇습니다. 빙정월화보 나수무풍경 최애화전태 군왕 임다정입니다.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비단 옷소매에 바람 일렁이네 꽃 앞에 자태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군왕의 정을 맡기시도다. 이렇게 오원절구시이고요. 효명세자가 지은 창사 중에 첫 구만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총각 거시기가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곡이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제목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라서 저희가 국악산책에서는 전통음악을 위주로 전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입니다. 이 가곡장단이 원래 16박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곡의 노랫말로 장형시조를 쓰게 되면서 노랫말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6박 한 장단을 10박 한 장단으로 엮어서 만든 편장단이 나오게 됩니다. 편장단으로 가곡을 노래할 때는 노랫말 전달이 아주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의 시조시는 우리에게 해동가요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수장이 지은 겁니다. 여러 꽃을 의인화해서 풀어내는 내용인데요. 장별로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 모라는 화중왕이요. 2장,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3장, 연화는 군자요. 행화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셨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객 김수장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다양한 꽃 이름이 나와서 마치 꽃잔치 한판 벌인 화사한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열박 한장단인 편장단의 여러 꽃 이름을 엮어 부른다 해서 우리가 화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는데요. 이 곡의 원래 공명은 정읍입니다. 백제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긴 역사의 음악입니다.

느린 행보라서 언제 도달할까 생각했는데 우보천리라고 하죠.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어느새 다 들어보셨네요. 16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더 많은 걸 자세히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걸음이죠. 우리 음악의 유장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곡 수제천 공명으로 정읍 1장부터 4장까지 느긋하게 들어보셨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마들째님께서 함께 걷는 산책길은 새로운 눈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책지기님은 새로운 눈으로 멀리 보고 가세요. 우리 길동무는 새로운 눈으로 옆을 살펴 함께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새로운 눈은 다른 사람과 달리 360도를 모두 살필 수 있는 눈이겠죠.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옆을 살피는 걸음,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행보 아주 중요하죠. 우리 마들째님 두루 고맙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제7회 가곡풍류 보존회 정기연주회.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그 무대에 오를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7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오후 7시 반에 열릴 가곡 풍류

라는 가곡의 노랫말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많은 노랫말들 중에 지금 전승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계속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가곡 노랫말은 아마도 처음 듣는 작품이 대부분일 텐데요. 어떤 노랫말을 부르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일부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무대에 오를 남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십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구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세울 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이런 시조십니다. 이 시조시로는 그간 평시조 선율로만 노래됐습니다만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선율로 노래하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인데요. 역대 효자인 왕상과 맹종 등의 이야기를 담은 시조시 내용입니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뜬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평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하는 박일로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세 번째 곡 남창가곡 우조 두건데요. 그간 평시조로 주로 불렸던 시조 태산이를 우조 두거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두거인데요. 노자의 도덕경 44장을 노래한 시조시 내용입니다. 지족이면 불욕이요 지지면 불태라 하니 공성 명립하면 많은 것이 기오르니 어즙어 환해 제구는 모다 조심하소서. 이런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들 모두 평소 가곡의 노랫말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시도라서 많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남창가곡 계면조

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 13곡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번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의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새로운 노랫말들과 그 노랫말에 맞춘 가곡 반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대에서 노래할 분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을 역임한 홍창남 그리고 국가무용유산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두 분이고요. 가야금의 이지영, 거문고의 유영주, 대금의 김상준, 피리의 박영기, 해금의 윤문숙 등 여러분이 반주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2026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음원화돼서 우리가 계속 듣고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경기 12작가의 하나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이 제비가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건 이 곡의 노랫말 중에 판소리 흥보과와 관련된 내용,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첫 부분은 춘향가의 긴 사랑과 노랫말인 만첩산중 늙은 범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남도작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취하고 있어서 19세기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 음악 속 노랫말을 엮어서 작가화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박 도드리 장단과 3박 세마치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음악, 경기잡가 제비가 듣겠는데요. 오늘은 검은고 반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 경기잡가 제비가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고와 잡가 발성의 조화가 멋스러웠네요. 춘향가와 흥보가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엮어 부른 곡이죠. 경기잡가 제비가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쟁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인데요.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고 많은 부분 김일구 명인이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공부를 하셔서 소리를 통한 내공이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요. 이분의 아쟁산조 또한 소리더늠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성 깊은 음악이 되도록 해서 섬세하고 생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고 많은 부분 김일구 명인이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공부를 하셔서 소리를 통한 내공이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요. 이분의 아쟁산조 또한 소리더늠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성 깊은 음악이 되도록 해서 섬세하고 세련된 가락이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부러지며 예! 예! 아리리다 예! 소맹기 아리리다 소맹기 사업기는 황주도 화동이고 더웠고 성명은 심하구요 중년 3월달로 산호탈로 상처고 의미 길은 딸자

연서 통장 쩌더더 먹여 개우기 우길러내요 15세 개우기 우길러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됐다 되면 어디 보자. 아이고 아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맹인까지 모두 일시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훈훈해지는 대목이죠. 강산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의 소리였고요.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오래가네요. 동해안 별신 곳의 여러 장단을 들을 수 있는 타악 연주 별신 들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2박과 3박이 혼합된 매력적인 장단들이죠. 드렁

청년을 상징하는 향일화, 그리고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 노인을 상징하는 흰색의 박꽃도 벌써 피어나고 또 희고 탐스러운 모습 아주 보기 좋던데요. 이런 꽃들이 한참이라서 요즘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 연못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는 연꽃, 참 보기 좋게 피었던데요. 아직 주중이라서 나들이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꽃이 다 지기 전에 이번 주말 혹은 휴가 때에 이런 꽃들 보러 나들이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자준굿거리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입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싸우고 있었구만.

또 홍양 주지로를 추진구 복을 채우라 의심서 궁곡을 찾고 찾아 이리지 어리기를 적에 골골이 묻힌 건복 달게 감찰게 풍복에 선난 건 매받은 응조로다 목달 체그치거든 기량 제사가 들락들락 제속고기가 될 것이오 청철은 떠난 것은 깨대구리 덮치려고 그려 드는 소리 지시를 휘어들어 머리 입고 사냥개 금상골로 기어 올라 파고파고 뛰어갈지 토끼로 올라 호두덕 호두덕 소활자 내려와라 해동창 바람에 치두름에 빼지세 공작이 마루 들어당사 저 꿀치 방울 딸 저 죽지 지고 수루루루루루루 그대 귀전 양발로 당그라 그제 보다가 꼬부렁한 주땡이로 양비가 꿀치 떼먹을 콱

가 이까 뒤어 산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돌면어 소가 그 숨은 포수고 난 털깨놀이하고 불체리 난도 포수 북한도 부산을 짓고 상사발문을 괴물 초청 하얀탑사실을 얼른도 반달 같던 방에씨 고추 같던 불을 전적하는 제 길이고 반만일이 써서 단눈 특기 친구를 보고 꾸르르르

너한테 그러면 누가 가니까 너는 둘로 내리지. 둘로 내리면 최종 목소와 이들이 풍둥이 들어진 소리 말래도 참. 너한테 그러면 누가 가니까 너는 둘로 내리지. 둘로 내리면 최종 목소와 이들이 풍둥이 들어. 두둑 전등양은 산술 먹은 초군이요.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느니라. 행해라도 간노국가 싶보다 내 등에 가만히 옆에 수궁 귀개이나 하고 가자꾸나. 응?

우리 삼백적부상까지 인류로 알게 하려 입고 받아.

것인가 소같이죠. 소같으면 더욱 좋다. 더 단어 늘어잡아 주빈죽 살찌 다리장 흥가 전혀 궁팡 후박 없이 난 안 먹고 깃불 빼어 활도 메고 내가 백견에 예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조 더욱 좋다. 더 단어 늘어잡아 주빈죽 살찌 다리장 흥가 전혀 궁팡 후박 없이 난 안 먹고 깃불 빼어 활도 메고 내가 백견에 예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줌만 걸음 어르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에 뭐라고.

좋아하신 거 빵한 새끼죠. 말 같으면 동조 다 성간 뭐 후관적이다. 요땅 항장 철지 말이다. 저지로 구백금도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속절없이 돌려와서 임재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한뼈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이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의심없이 배를 척 내밀이니 피로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창가곡 계면조 편삭대엽 진국 명산입니다. 노래의 김병호입니다. 요 편삭대엽 진국 명산입니다. 노래의 김병호입니다.

지역에서는 한낮에는 농산물 수확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한낮 야외 영업을 중단합니다. 스페인 여름의 상징 같았던 그 테라스에서 먹는 점심이 사라진 거죠. 더위 때문에 입는 옷도 일하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더위를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 달라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 같은 곡들을 엄선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음원 시리즈 오진수의 경기도 도당굿 음반 가운데서 부정청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청배는 청할 청 모실 배 신을 정중히 모셔오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부정청배는 구슬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정을 걷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절차인데요. 도당굿은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리던 공동체 의례로 서울과 인천, 수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도당굿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활행이라 불리는 남자 무당들이 굿을 이끌어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판소리를 닮은 소리와 힘있는 장단, 여기에 춤과 연희가 어우러져 예술성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평무와 진쇠춤, 사물놀이와 경기 신화위 같은 우리 전

풍앙이 앉아 춤을 춘다. 한강수 맑은 물에는 하도 용마가 났건만은 한양터 잡으실 때 누가 잡으셨나. 강남서 나온 무학이 땅끌을 손에 들고 지두서는 품에 풀고 산지조정 군룡산이오 수지조정은 낭아수라 천상일수는 각별됐는데 세문안되고

수원은 영산품의 남양은 제명장 금과 천 꽃대 주며 양한산 군소 설량 동네 방세 다니실 때 이도당 할아버지 저도당 할머니 근구 영산 집터 본향 마련할 때

가본 산폭목이나 푸른 조산이 둘러 있고 한가운데 용목토라 누런 조산이 둘러 있고 경상도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 있고 졸라도라 칠이산은 백마강이 둘러 있고.

구이주고 후삼일 복을 주며 만만추렁을 비는 정성이고 오늘 다 수많은 영정 산부정 들부정 거리부정 사람주고 상문부정 우마대마 영마부정 떨어든 부정 물리시고 1년 12달에 300원 60일 험난한 시절을 살아가도 동네 방송이 편안하고 대동일판이 편안하고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어르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노년기에는 질병 못지않게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노쇠입니다.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근육이 줄고 기운과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변화에

걸려 넘어질 만한 전산과 물건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여름철에는 아유,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또 기운이 없고 걷는 게 불안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노쇠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길타령 함께합니다. 연주의 김세경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정재국류 피리산조 들으셨습니다. 피리 연주의 김경아, 장구 연주의 홍석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마련해두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마련해두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란 지식, 상식을 전해드릴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동팔경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일엽 장구의 이문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하림성 들려드립니다. 하림성은 신라 진흥왕 때 우르기 연주했다는 하림궁에서 이름을 따온 작품인데요. 고요한 옛 성터에서 아득한 과거의 가락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앞부분은 적막하고 고독하게 흐르고 뒤로 갈수록 중중무리 장단의 밝고 힘찬 선율이 펼쳐지는데요. 신주시의 대금 연주와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하림성

하림성 들으셨습니다. 대금의 신주희, 피아노의 강현주였습니다. 다음은 도솔천 함께 하실 텐데요. 검은고의 구교임, 장구의 김웅식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채취한 얼음 약 130톤을 범선에 싣고 카리브해에 있는 열대 섬으로 떠났던 겁니다. 22살의 튜더는 정말로 배에 얼음을 실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채취한 얼음 약 130톤을 범선에 싣고 카리브해에 있는 열대 섬으로 떠났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져간 얼음이 녹기도 했고 정작 현지 사람들은 얼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대표적인 것이 동빙고와 서빙고죠. 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국가 제사에 쓰였고 서빙고의 얼음은 궁중과 관리들에게 나눠주거나 때로는 환자나 죄수들에게도 공급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엉뚱한 상상과 오랜 실패와 또 기술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한겨울 한강에서 얼음을 잘랐고 누군가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데도 배 얼음을 싣고 뜨거운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들으신 곡 고드름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한혜진이었습니다. 방금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우리 인생에도 처마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굵은 장대비와 뜨거운 햇볕을 대신 맞아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내 삶의 처마가 되어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처마가 되어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반디의 연주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플라잉이었고요. 자, 오프닝에서 지붕 끝 처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한옥의 처마는 길이가 평균 1m, 최고 2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라든지 혹은 햇볕이 너무 뜨겁다든지 이럴 때 뭔가 비를 피하게 해주고 또 햇볕을 피하는 그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강원도 정선아라리를 갖고 왔어요.
0: 오.
1: 잘

슈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 문제 풀고 계신데요. 정선아라리 속 가사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땡땡 질라나 에서 이 땡땡은 무엇인가요가 문제였고요.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비가 내릴 것 같은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다. 요즘이 딱그 시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요. 1번 폭염, 2번 장마, 3번 태풍, 4번 쓰나미. 이건 아닌 것 같죠? 보기 4개 드렸습니다. 보기가 3개로 좁혀진 오늘의 퀴즈. 과연 정답 많이 맞추셨을지. 1510님, 오늘도 비 오는 출근길에 청호해 드린 햇살과 함께 합니다. 정답은 2번 장마로 보내주셨고요. 5955님,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저희 할머님이 관절이 아프실 때 종종 부르시는 소리. 2번 장마가 정답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078님, 제가 오늘 생일인디요. 옆집이가 미역국 끓여놓고 풀베러 갔네요. 땀을 비 오듯 흘릴 텐데 수박 화채 만들어 놔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장마로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7416님, 정답 2번 장마. 장마비는 오늘도 계속 내리고

0: 야나 창호야 우산 챙겼어? 응 조심히 다녀.
1: 언능 맑아져갖고 친구들이랑 나가 놀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당첨자 5955님 범장기지 떡 드리겠습니다. 아하 축하드립니다. 2589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리고 1510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 오는 출근길에 아하 나 막창 받는다 하시겠네요. 자 다시 한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0: 반찬 갖다 주러
1: 이제 반찬 갖다
0: 못산다
1: 못살아 진짜.
0: 저한테 이제 컨펌 받으러 오고
1: 와 냉장고 이거 할 건데 괜찮아?
0: 아, 네 그쵸.
1: 아 이거 800리터짜리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0: 네 그쵸 이제 와,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1: 그랬고 네. 네, 10월 25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결혼하신
0: 지. 네 1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2월 8일에 예. 저희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차잔밴드의 첫 앨범이 와. 이제 발매가 또 우와.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5월까지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인디밴드 경연 에머겐자라고
1: 에머겐자
0: 네, 네. 이제 인디밴드 경연 준결승까지 또 우와. 네 열차게 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 찾아보니까 네. 엄청난 규모고 네. 우리나라 대표로 누가 이 세계 대회에 참가할 것인가 그 예선 맞아요. 또 막 엄청 치열하던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진짜로 인디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분들. 네, 분들과 함께 또 경연대회까지 아. 이제 준비했지만 이제 준결승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와, 근데 세계 대회 준결승이니까요. 네.

0: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신기루가 진짜 닿을 듯
1: 말듯
0: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런 목표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네, 하나의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또 같이 봤을 때는 한 개로 합쳐지는
1: 와, 네, 세 곡이지만 네, 큰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네,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앨범 수록곡들이네요.
0: 그렇습니다.

0: 공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어느 사설 한 줄에서도 사랑이 없는 부분이 없는
1: 아,
0: 거예요. 네.
1: 진짜로? 오.
0: 모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면서.
1: 고전은 달래 고전이 아니구나.
0: 그렇죠. 너무
1: 아하,
0: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한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이윽고 이거 들어볼 텐데요.
0: 네.
1: 이윽고는 그 뭐지? 성시경 씨 노래
0: 맞아.
1: 첫 구절 이윽고. 너의 모든 시간인가?
0: 순간?
1: 순간인가?
0: 응.
1: 예. 그 이후로 이윽고가 이렇게 제목으로 똑하니 간판이 달린 노래로는 처음인데, 그죠?
0: 네.
1: 와, 이거 어떤 노래예요?
0: 이거는 그 지금은 이제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요. 옛날에 12개, 판소리 12개 중에 수경당자가에서 이제 이윽고라는 대목을 또 차용해서 만든 곡이에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다섯 바탕에서도 다 이런 경치들을 멋지게 설명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저희 선생님께 이 수경낭자가 이윽고 대목을 딱 레슨을 처음 봤는데, 뭔가 이 경치가 실제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1: LED 없는데 그냥 막
0: 응!
1: 쫙.
0: 뭔가 이렇게 진짜 주고받는데, 실제로 뭔가 딱그 배경이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 이 노래 진짜 이 대목이 너무 좋다.
1: 와.
0: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멋있고, 나에게 지금 그려지는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은 이제 제가 아까 이 앨범을 말했던 그곳을 찾아가는 여정,
1: 여정.
0: 일, 여정의 길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가는

0: 차잔 밴드의 이윽고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음악은 또 강렬하면서도 또 신비롭네요.
1: 네.
0: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89님, 아이야, 아이야, 계속 귓전에 맴돌아요. 하루 종일 갈 듯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제가
1: 오래오래
0: 약속 드리는
1: 들어주세요.
0: 시간보다 더 지금 초과, 한도 초과됐는데요. 8시 39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공연은 항상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준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

0: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유로운 오전을 국악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국 곳곳에선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대표 오전 공연 다담이 열립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명사의 이야기와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108개국 900여 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작가 태원준이 이야기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이 전해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여행의 감성을 우리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대표 프로그램 다담이 마련되는데요. 이번엔 오전이 아닌 오후 7시 예음원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과 창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우리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고요.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윤이나의 가야금과 김성주 고수의 장단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해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과 창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우리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고요.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윤이나의 가야금과 김성주 고수의 장단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명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들, 이번 수요일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국악이 선사하는 편안한 아침과 저녁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최고의 나들이, 대전 시림연정국악단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7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시림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엔 웃다리 농악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인데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 농악은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주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세음악과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